그러면서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강남산 강론을 다 끝내시고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4장, 25장에 소개된 그 감람산 강론을 우리가 이 시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요. 예, 그 중에 마지막 26장 바로 앞에 소개된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양과 비유,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된 그런 마지막 심판에 관한 메시지죠.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로 나누고,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곧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염소에게는, 염소의 반열의 선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이겠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돕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을 외면한 자들은, 외면한 자들은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기준은 소위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상상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된 종교의식만을 신앙적 행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실은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종교적 영역, 그런 영역만을 신앙적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 비유에 나타난 그런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 초대받은 이유가,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을 다시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믿기 어렵죠. 정말로 이 선한 일을 행했던, 그래서 그 양의 무리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그렇게 했던 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니,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니, 그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겼을 걸, 아,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소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벌의 처함을 말씀하시면서 25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내일이 세월호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참 죽은 지 4주년이 되는 날이죠. 지난 고난주일 저녁에 고난받은 자들,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런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지 않습니까? 주로 젊은 목사님들이 담임하고 계시는 7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치른 행사였어요. 저는 그 모임의 기획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생각이 너무나 깊고 참신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구나. 아,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영역이 과연 이렇게 넓혀져 가는구나.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 새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도 말미에 서서 한 몫을 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퍼져나가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날 너무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다가 제 집사람한테 야단 맞았어요. 아니, 많이 오셨더구만.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요즘은 제가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맙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마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 그 종말의 긴박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한다. 이걸 또 가르치지요.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의 음모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요.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믿기 어려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그 죽임 당함에 대한 이 심각한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믿겨지기 어려운 사실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상대방의 인격을 전혀 믿을 수 없을 때, 야 임마, 네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난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죠. 누구였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가운데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자라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보배였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고급 향유였습니다.
아주 비싼 향유지요. 일일 노동자가 받은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당시 임금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주저없이 옥합을 깨뜨렸고 아낌없이 그 향유를 우리 주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 곁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아직 주님 곁에서 주님께 충성한 채 했던 이 위선자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말을 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죠. 이 위선자들, 이 선동가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본심을 숨깁니다.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포장하지 않아요? 군중들을 속이는 그 일도 아닙니다. 군중들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유다에게 꼴딱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유다와 더불어서 마리아를 함께 비난했죠.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을 해놓고도 궁지에 몰린 마리아에게 절대 우군이 나타났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동자 유다와 유다에게 속절없이 동의한 제자들의 논리가 전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다고 해서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돈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주님의 정신에 100배나 부합하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나를 위해서 헌신한 이 여인을 괴롭게 말라.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게 될 것입니다. 26장 12절을 보십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믿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주어 하신 말씀, 가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을 아무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는 없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심리적 현상을 발견한 거지요. 소위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지요. 확증 편향.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에게 선입견이 형성되거나 소신이 형성되면은 그 자기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온 이야기, 그 자기의 이미 형성된 소신과 그 선입견을 더 확증시켜준 그런 이야기나 정보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은 듣지 않는다. 이게 현대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도 메시아가 죽을 수 없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아주 진지하게 하셨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다 그 말이죠. 확증 편향.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던 노진현 목사님, 부산에서 참 인격자로 아주 소문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40년 목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후배 목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것은 오리 등에 물 붓기니라. 오리 등에 물 붓기니라. 안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시시각각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온 몸으로 느꼈죠. 물론 마리아 자신도 이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오한 죽음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그 엄중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소박하고 단순하고 간절한 마음이야 오늘도 여전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하늘처럼 높았던 마리아의 그 순결한 신앙을 높이 평가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그 칭찬이 그의 신앙과 인격의 순결함, 그 고상함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26장 13절에서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복음의 본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한 일을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의 행위는 그가 비록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심오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행동이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분명히 당신의 죽음과 관계시켜 해석하셨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의 행위가 기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자연사로 죽든지 사고사로 죽든지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 죽음의 모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죽음이 미치는 파장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예수의 죽음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산화한
애국 지사들과 예수의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지요. 깊은 밤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은 그 어둠컴컴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늘 기도하셨던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세 시간 후면 예수님은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죽게 된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바로 그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주님, 땅에 엎드려서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단박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누구보다 깊이 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아니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도 주님이 아셨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당신의 죽음이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고 더더욱 인간의 음모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진실한 소원이었죠. 이것이 주님의 진실이었죠. 내가 이 잔을 받기는 너무 힘드오니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때의 기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씀이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이니까 고난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0: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엄중한 진실을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어찌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지만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뿐입니까?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심히 부족한 것을 잘 알지만은 우리가 심히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각인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온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공적 행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있지요. 첫 번째 설교는 주한이 아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증언입니까? 아, 이런 사람이 있으니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고의 명령이라 그런 뜻이지요. 이 지상명령의 의미와 구조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 헬라어 본문은 너무 명백한데 우리말은 좀 희미하지요. 본동사가 하나라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게 본동사라는 것. 제자 삼으라 이게 근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서 성자 성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중생, 본, 어게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명령, 그 지고의 명령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마지막 완결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 이 키워드가 모든 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중하심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는 결단코 종교계만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찌 모든 민족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경이입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은혜로 본 어게인 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영적인 새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어찌 되겠냐고요. 자라지 않으면 어찌 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게 주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난주에 권사집사로 취임하신 분들, 장로로 추대하신 어른들이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에 모든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그 해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해답,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말씀이 맞지요.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면 우리의 모든 논쟁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얻느냐? 이 오래된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당시 캐톨릭이죠,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교인들을 협박하면서 그 행위의 대상은 교회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원 없이 헌신해라. 이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진리가 강조돼야 했던 것은 마땅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만 아니라 도처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교리를 빙자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전무하고 오직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복주의 사상에 허다한 성도들이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할 것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빙자해서 거짓 복음, 거짓 은혜가 날뛰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혼탁한 세대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굳게 잡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번씩 일흔 번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예수님과 맞닥뜨린 회개여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의 사랑 앞에 엎으러지는 회개여야 합니다.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런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폐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목자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제가 감히 증언합니다. 그런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든지 백보를 양보해도 아주 아주 유치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염려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성숙하지 못함을 빙자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비난해 댄다면 누가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잃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인생이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전에서 누구라서 감히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에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의 그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공동체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1장 16절 20절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산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의 심령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0: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으로 병상에서 깨달은 하나님, The Enlightenment That David Realized About God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41편은 질병과 배신이라는 이중의 환난을 당한 다윗이 병상에서 회복의 기도를 드리며 깨달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의 이중고를 겪으며 다윗이 깨닫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시편 41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첫째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The God who reaffirms what the true blessing is.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성공 출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전혀 다른 축복의 컨셉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참된 복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가난한 자가 먼저 시편 41편에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복이 있도다가 먼저 등장합니다. 아슈레입니다.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인데 첫 시인 시편 1편도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이 1편에서 41편, 제2권이 42편에서 72편, 제3권이 73편에서 89편, 제4권이 90편에서 106편, 마지막 제5권이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제1권, 그러니까 1편에서 41편까지인데요. 이 제1권은 히브리어 아슈레로 시작해서 또 히브리어 아슈레로 마칩니다. 복이 있도다로 시작해서 복이 있도다로 마치는 것입니다. 제1권의 편집의 의도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제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강조하고 마지막 제1권의 마지막 시인 41편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복을 강조하십니다. 성도는 축복의 유통업자며 복덩어리입니다. 성도의 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채워집니다.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해 그것을 나누며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대인관계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과 삶을 분리시키려는 어리석은 의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충격받습니다. 믿음이 좋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어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은 시편 1편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는 것이 복의 완성임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복을 다 받는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 복의 완성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오류 가운데 살아갑니다. 첫 번째 오류는 믿음이 좋다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고 심장도 간도 쓸개도 다 사람들에게 내주면서 정작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면 술집이고 지옥이고 새벽이라도 달려가면서도 교회 일이나 예배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둘 다 모순이며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편 1편의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시편 41편의 복을 함께 누려야 참 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자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좋아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유명하고 부유하고 잘생긴 사람들만 좋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주고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이 히브리어 딸은 이 단순히 물질적인 빈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만 베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복합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영육간의 가난한 자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하는 본문의 의미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혼의 스크래치가 심한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즘 공유 경제를 외치며 뭐든지 공유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복음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나 혼자 독점하고 나 혼자 즐기는 것은 복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참복은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41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축복의 종합선물 세트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The God who rewards the blessed with sets of multiple blessings. 다윗이 병상에서 깨달은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삶의 결론을 알려줍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권고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았더니 어떤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까?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1절에 보니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런 자는 재앙의 날에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에는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십니다. Protect and preserve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강력한 히브리어 수동태 미완료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동태라 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이요. 미완료라 함은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 계속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복, heavenly blessing이 끊임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이 대박 터집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들이 나를 강제로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절정은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캘리그라피 하셔서 환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3절만 알려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절도 함께 알려주셔야 됩니다. 복받을 삶을 살아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도 급속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혼자만 누리고 나누지 않는 자가 3절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1절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3절의 복과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41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원수의 악담과 저주와 거짓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The God who gives grace even in the midst of malice, curse and lies. 마지막으로 다윗이 병상에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원수의 악담이 등장합니다. Say in malice. 이것은 악담을 하다 저주를 퍼붓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병들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했을 때 원수들은 다윗이 어느 때에나 죽을지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지고 부고란에 오르게 될지 학수고대하며 악담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 병문안을 가장해서 다윗을 찾아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윗에게 해로운 악을 선포했습니다. 가서 보니 다 죽어가더라. 다윗은 이제 끝났으니 우리는 압살롬 편에 붙어야 산다 등등 말이죠. 7절에 보니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윗에 대해 수군거리며 최악을 기대했습니다. They imagine the worst for me. 8절에 보니 다윗에게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병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을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9절에 보니 가장 신뢰하고 왕의 떡까지도 나눠 먹던 사람, 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의 전략가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의 신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오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하나님, 다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좌우지간 하나님.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니 원수가 결코 다윗을 이기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다윗을 붙드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You hold me in my integrity. 다윗이 완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사는 자가 온전한 자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지키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찬송하며 시편 41편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병상에서 중병과 싸우고 또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반란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많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서 진정한 복을 완성하는 복덩어리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0%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에서는 매월 저희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을에 있었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작정하셨던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왜 작정한 금액을 내지 않느냐고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채워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 잠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0: 구원의 선물을 온 땅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0번째 시간. 성장은 양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었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성장 또한 계속되고 있었다. 1907년 1월 시작한 장대현 교회의 성령운동을 시작으로 그 후 성령운동은 영적 대각성운동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 1907년 초에 시작된 성령운동을 필두로 계속된 영적운동은 구석구석에서 그 꺼지지 않은 불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있었기에 양적인 성장이 당당하게 그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은 기적처럼 일어났고 장로교와 감리교 교단을 막론하고 성도들의 증가로 교세로 확대됩니다.
2: 아니 그럼 지금 장대현 교회 가서 길선조 장로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까?
3: 왜? 무섭나?
2: 무섭다니. 아니 그게 아니야.
3: 여러분 할 것 없다. 당장 그 자를 데리고 오더라.
2: 저 그러다가 교회 당당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쩝니까?
3: 에, 일본 제국의 사무라이가 그런 놈들을 무서워하면 되겠는가?
2: 그것보다는 그 다른 괴놈들이 합세를 한다면 자칫 일이 커질 수도 있을 텐데요. 장대현 교회만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이.
3: 3,000명 아니라 3만 명이 넘어도 지금 그자와 단판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놈들의 귀에 눌리게 된다. 지금 놈들을 잡아야 한다. 지금!

0: 괜한 벌집을 쑤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놈들도 수그러든다고 말한 게 누군데. 아휴, 가서 길성준을 데리고 오라고 해. 아, 이걸 어떡한다, 이거. 아.
1: 저, 어디렇게 오셨습니까?
0: 길성주 있어?
1: 어디서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을 찾습니까?
0: 난 말이요,
2: 누구요? 누군데 날 찾는기요?
1: 저 이분이신데요. 가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0: 길선주 장로. 마침 교회당에 있었구만. 오래간만이요.
2: 아니, 누구시오?
0: 에이, 벌써 나를 잇다니 이거 서운하구만. 네, 통감부에서 왔어.
1: 통감부? 맞아, 통감부. 거기서 봤더랬어.
2: 아니, 거기서 무슨 일로 날 찾는 게요?
0: 에헤이, 통감에서 당신을 찾아온 이유가 달리 뭐가 있겠어? 같이 가주셔야겠소.
1: 아니, 우리 장로님을 우케 데리고 가려는 겁니까? 보좀 못 데리고 갑니다.
0: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1: 뭐이가 어드래? 여자가? 내래 이 평양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왈자패였는데 오늘 님자 내 소리 한번 죽어봐라!
0: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게?
2: 그만하시라요. 그만하시라요.
1: 장로님.
2: 갑세다. 내래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 말고도 쉽고.
1: 가시면 안 됩니다.
2: 괜찮을 겁니다. 저들도 이제는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1: 그래도 놈들이 장로님을 우게 할런지.
2: 내래 다녀오리다. 갑세다.

0: 아니, 뭐이가 어디래? 장로님께서 외놈들에게 끌려갔다 이 말이네.
1: 끌고간 게 아니라 따라 나섰다납니까?
0: 아, 그거 아니네.
2: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셨더랬디만 그거 이렇게 염려가 안 됩니까? 안 길었습니까?
0: 아, 이거 오케이 되는 거야? 응? 혹시?
1: 아이고,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네. 마 기다려 보이소. 장로님 말씀 맹키로 아무 일 없을지 누가 알기십니까?
0: 그거 이 가당키나 한 말이네. 이번은 뭔가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이거 이거...

0: 그래, 또 내게 무슨 볼 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불렀습니까?
1: 아직 예전하시군요. 예?
0: 이 몸 오직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뭐이가 걱정이 같습니까? 또 때마다 이렇게 통감부에서 불러주셔서 구경도 잘하고 가는데 더욱 건강해야 하디요.
1: 아직 안수를 안 받으시는 겁니까? 못 받으시는 겁니까?
0: 내래 안수 받는데 통감부에서 관심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1: 축하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양의 유지신데.
0: 평양의 유지. 그 말 참으로 이상하구려. 이런 거름뱅이가 평양의 유지라니. 그럼 오늘 유지에게 하실 말이 있어서 부르신 게구만. 응?
1: 눈치가 대단히 빠르십니다.
0: 말하시라요. 내래 평양 유지에게 뭘 바라시는지 들어봐야 하겠소.
1: 길선주 장로님,

0: 길선조 장로님께서 통감부를 가셨단 말입니까?
1: 그렇습니다. 어깨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놈들이 그간 장로님을 좋게 보지 않았는데 이번엔 뭔 사단을 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전과는 지금은 많이 달라요.
1: 그거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전과는 다르다니요?
0: 지금 장대연교의 성도들만 그 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장대연교의 지교회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좋게 10,000명을 헤아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곧 돌아오실 겁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책은 한 권으로 된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책은 여러 권의 책으로 죄 목록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지었던 그 죄들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BBN으로 연락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BBN 한국방송을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0장씩 들어있는 작은 봉투에는 함께 수백만의 씨앗을 심어봅시다. 한 번에 한 알씩 당신이 심는 씨앗에서 시작됩니다. 라고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씨앗 뿌리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받으실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신청하셔서 씨앗 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십니까? 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고 육신의 정욕을 사로잡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찰스 스탠리는 말을 했습니다. 소란하고 요란스러운 세상에 뛰어들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물리칠 것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2: 제7장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짜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4: 제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데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하마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나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2: 제9장.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성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 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많은 뚝이 쌓여 있습니다. 그 뚝을 방축이라 하는데요. 만약 이 방축에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생겨 물이 새기 시작한다면 결국 바닷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이 뚝이 허물어져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재난은 언제나 대수롭지 않은 아주 사소함에서 시작되는데요. 잠언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그칠지니라 라고 말이죠. 청취자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리려다 감정 싸움인 시비에 휩싸이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양보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미덕으로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청취자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전해주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생명의 말씀 오늘도 요한복음 오늘 16장으로 모시겠는데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자, 11절까지 보았어요.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는 유죄로 증명한다라는 의미의 엘레그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저는 그 플라톤에 의해서 기록된 소크라테스의 신문에 사용된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한 23번 이런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성령께서 오실 때 심판의 방법으로 세상을 죄 있다 판단하시거나 혹은

기소하는 대리인이 증거를 보여주어서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게끔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의 증거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회심의 장소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결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할 수 있기 전에 회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그 성령에 드러나는 사역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곧 죄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유죄 판결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죄인입니까? 우리에게는 일부 뭐 못된 사람들이 있죠. 불량배들이 있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아닙니다. 이 시대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역사상의 여러 그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뭐 그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가장 커다란 죄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저는 뭐 법을 지키지 않은 적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셨다면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 또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꼭 해야만 하는 결심입니다. 누구든 간에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작에서 볼 때 그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각은 언제나 분명하시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없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요?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더 볼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그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누가 가장 큰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의로 세상을 책망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서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심판의 죽음을 죽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에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어떻게요?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셔가지고 우리로 죽음에서 살아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죽음에게 죽음을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로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한낱 용서받은 범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나온다고 보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삭감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의의를 더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의의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시셨던 만큼 하늘에서 많은 권리를 누리거나 혹은 그곳에서 전혀 누릴 수 없거나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이 어느 날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 구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심판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아주 그 이해하기 곤란한 표현들을 하는데,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마치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 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죄인이며 이미 당신을 심판하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6장,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으며 사형집행의 죽음의 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심판은 유죄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모두의 의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더러운 넝마조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넝마조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빌릭스와 그 논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를 놀라게 하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판에 관하여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것에 대해서 종종 나 들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약간 화내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일들을 미워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미워해요. 그들은 그것이 그분의 우주이며 그분의 방법으로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이미 인간은 버려진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세 가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들을 심판한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신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참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해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그래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끄시고, 그러니까 진리로 이끄시고 또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사도들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진리들을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설교하고 기록할 때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완성해 나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귀한 사역의 본질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신서들은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이제 재림주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또한 다가올 일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은 더욱 확실하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대개 보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것은 한 일곱 가지 단계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요. 셋째로는 그분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네 번째, 그분께서 들으시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주신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끝으로 일곱 번째, 주님께서는 저의 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당신께서 증거된 그 말씀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들어온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이 매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부흥케 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 저희를 행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을 이 매기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는 순간 당신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알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성령이 성령의 자의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분이심을 느끼게 되고 또 매우 실제적이고 의미 있게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격적 구주로 받아들이셔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꾸 진리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15절을 보실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다시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예수께서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찾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참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뭔 말이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체포될 것이고 그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양처럼 그러므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그 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잠시 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아주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 아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들은 예수께서 의미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께서는 무덤에 계시는 동안 잠시 사흘 동안 계셨던 겁니다. 잠시입니다. 이 잠시에 대한 교훈. 그러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끝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26번 고린도전서 설교했고 오늘 설교가 2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13절 이 말씀 안에는 네 개의 명령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이제 그 명령문들을 잘 살려서 번역을 이렇게 놨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표준 새번역 성경은 그 명령문을 이제 잘 살려서 이제 13절 안에 네 개의 명령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말을 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차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깨어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는 거냐? 예,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게을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잠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함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뭔가 하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도 종류가 많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러한 뜻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련이 오면 넘어집니다. 유혹이 오면 굴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생활 잘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이 뭐냐? 예, 말씀 생활 잘하는 것이죠. 열심히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 남자다우라는 거예요. 남자다우라. 남자다우라 하는 이 말은 용감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여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남자만 용감해야 되는 거 아니죠? 여자도 용감해야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사 드보라라든가 또 왕비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자지만 남자들 이상으로 용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께 나아가잖아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남자다우라 하는 이 말은 용감하라. 여자건 남자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용감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용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감하려면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능력 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참 용기가 있어서 그 거인 장수 골리앗도 때려 눕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이여 내가 저 사람과 한번 겨루어 싸우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은 없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저 사람 처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드보라처럼, 에스더처럼 정말 용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명령은 뭐죠? 13절 제일 끝에 보시면 강건하라. 네 번째 명령은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 strong, 강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도 강해야 되지만 또 뭐가 강해야 되는가 하면 이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어때요? 삼손 같은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내면은 너무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지고 말았죠. 반대로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신체적으로 얼마나 강건한 사람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내면 세계가 건강하다 보니까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경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 잘 먹고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해지죠.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도 경건 훈련, 경건 운동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엇으로 강건하여지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가시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누구보다 강건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입으니까 그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시면 어쨌든 네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또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아, 그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랑이 동기가 안 되어도 다른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는 동기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 말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사람들 많죠. 또 명예욕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예 하나 얻으려고 열심히 주짜 사자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미움도 여러분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미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또 질투심 때문에 안 질려고 그런 것도 또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두려움도 동기가 될 수 있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두려움을 주는 것지도 모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매 맞을 줄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두려워서 하죠. 두려움도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웅심도 될 수가 있고. 근데 여러 동기 중에서 제일 좋은 동기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할 때도 동기가 뭐가 돼야 할까요? 사랑이 돼야 합니다. 미워서 책망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참 많이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동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책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그렇게 하면서 끝을 냈어요. 지금까지 책망한 것도 결국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비록 책망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있어요. 항상 사랑이 동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1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를 하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는 고린도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이런 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안에 고린도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사도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이 사람들 침례 주는 이런 일 잘 안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바울이 직접 침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작정했는가 하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바치기로 했다 그 말이죠. 귀한 가정입니까? 귀한 가정 아닙니까? 귀한 가정이죠. 정말 귀한 가정이에요. 가장을 위시해서 온 식구들이 성도 섬기기로 아예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이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식구가 교회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런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많아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가정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가정들 많이 있어요.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오는 것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온 가족이 다 교회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온 가족이 아주 열심히 헌신을 합니다. 남편도 열심히 헌신하고 아내도 열심히 헌신하고 자녀들도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가정들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몸바치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존중해주고 또 그들에게 순종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스데바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존중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뭐 구역장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의 임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과 뭐 국민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라에도 지도자들이 있죠. 지도자들의 해야 할 일이 뭐냐? 국민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국민들을 섬길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독재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여간에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잘 따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18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는고 하면 스데바나와 버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이 앞쪽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세 사람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와서 뭘 했느냐? 아, 그들이 와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그랬어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인데 못한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와서 해주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었는지 또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대신해 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고 또 귀한 일을 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 많이 계세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친교회 목사님들 한 50여 명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미디어 사역에 대한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최한 건 아니고 우리 친교회에서 이제 주최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이 미디어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들이니까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 해도 친교에서 자기네 행사고 우리 장소만 빌려줘도 친교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인데 안 그래도 제가 또 우리 목사님들 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왕 우리 교회에 오시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출장 뷔페 모셔다가 아주 좋은 음식으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잘 섬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출장 뷔페하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이거는 예산에도 없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해냈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전에 저한테 200만 원 맡겨놓은 게 있었어요. 목사님 꼭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러면서 200만 원을 맡겨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목사님들 잘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목사님들 섬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부분 외에도 어떤 필요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언제라도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 있으면 이제 도움을 청하고 또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런 거죠. 지난 10월 달에는 또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책을 내야 되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금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저만 이제 고민만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온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모금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할 만한 한두 사람에게 내가 얘기를 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때 우리 전지독구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하시고 그 기회를 사서 내가 그 광고했더니 우리 두 분이 또 그때 200만 원 각각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400만 원 신학교로 또 이렇게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일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할 일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언젠가 나도 그런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반응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 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8절 끝에 보면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라. 그런 사람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대신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알아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분 계시면 칭찬도 해주세요. 자매 형제 이번에 진짜 좋은 일 했대.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축복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간혹 있어요.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옆에서 못하게 하라고.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왜 남까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사도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 보면 고린도 교회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 그 주변에는 거짓,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 사람들을 또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에게 저주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저주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그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충환 집사님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 3부 예배시간에 특강하면서 이제 이단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박태선 씨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줬어요. 전도관 시작한 사람이죠. 이단인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박태선 그 사람은 대놓고 그냥 예수 밑에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 새끼 저 새끼 그래가면서 야, 참 무식해도 진짜 무식한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저주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막 그렇게 쌍욕을 하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저주받을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염두에 두면서 저주받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앞으로 또 어떤 이단들이 생길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단들을 저주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2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고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 모든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도 아람어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도 아람어가 몇 개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람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쭉 써 내려가다가 이 말은 아람어로 썼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주고받던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이단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나는 것은 뭡니까? 아, 우리 주님 빨리 오십니다.

0: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안 오시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사도 마라나타. 이게 이제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안녕하십니까? 다 좋지만 그리고 실제로 뭐 마라나타 우리가 인사를 안 해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속으로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마라나타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네. 이게 초대교 인사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찾아 고민해 본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텐데요. 또 어떤 이는 변치 않는 진리를 만나려고 많은 세월 수행과 고행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고민으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그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죄값을 대신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오늘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혹시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이나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다니엘 그 열두 소설에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로 이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지, 어느 정도로 도둑놈들이 되어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뒤집어엎는 거예요. 너희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유력한 지도자를 하는 너희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너희가 율법을 위한다 그러고, 너희가 성전을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다. 너희 속에 그 욕심을 채우려 도둑놈 심보가 가득한데 이게 무슨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하고 성전을 위하는 하고 뒤집어엎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 그 전반부 말씀입니다.
2: 오늘 무슨 날이죠? 1월 1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오늘 새해라 그래요?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또 뜨는 거죠. 어제 태양, 오늘 태양 다른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어제 뜬 해가 오늘 또 뜨잖아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하니까 태양이 비춰지는 거죠. 그 태양은요,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대로 있던 태양입니다. 새 것은 없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새 것을 찾고, 새로운 날이다, 막년에도 하고 신년에도 하고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사는 게 지루해서 그래요. 사는 게 지루해서. 그럼 날마다 새로운 일에 퐁퐁 사이다 터듯이 막 터지면 뭐 날과 달과 절기가 의미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1년 360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오늘은 설날이라 하자.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 우리나라 세시 풍속도 그런 겁니다. 노동을 하면서 날마다 농사 짓는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세시 풍속 24절기 정해가지고 좀 쉬어가면서 먹고 마시면 또 이 세시 풍속은 다 달력과 연결되어 있는데 농사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씨앗을 준비하고 파종을 하고 감자 삭을 내고 뭐 감자 이렇게 씨를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요, 세시 풍속을 만드는 이유는 삶의 활동력, 삶의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시풍수를 만들어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옛 하늘과 옛 땅을 보면 다 지루해요. 설도 지루하고요. 무슨 절기도 다 지루해요.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 다 새로 있다. 옛날에 있었던 건 반복해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 양복이 좀 타이트합니까? 요새 옛날에 입던 양복을, 한 10년 전에 입던 양복을 입었는데 그거 우장박이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그거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품이 이만해요. 그래서 그 배가 아까워서 줄여보려고 저 양복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수선집에 그냥 하나 기성복 사 입었어요 이러더라고. 그거 뜯어서 수리하는 비용이 더 비싸대요. 사는 것보다. 아, 그때는 왜 품이 이렇게 큰지 몰라요. 바지도 이렇게 커. 아, 제가 입어보니까 이거 제 옷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그게 멋있다고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치마 길이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바지 품이 뭐 길었다가 짧았다가,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 옛 체제가 전복이 일어나요.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뒤집어버렸잖아요. 왜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옛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안식일이고 뭐 성전이고 하고 간에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지금. 그 안식일과 성전이라는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날과 달과 절기가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이고 그림자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완성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으로 이제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림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되죠? 스가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말 타고 가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 알아요. 스가랴서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였고 표적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니까 나귀 새끼 오니까 야, 메시아 맞구나 하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고 자기들 너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 막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짐승들 막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을 통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된대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그 계열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밥줄을 끊어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밥줄을 끊어놓는 그 예수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어 쫓아버리고 또 막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호함을 지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또 무화과나무 하나 마르는 사건 지난주 봤고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의 상 장사람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네가 도대체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필요하거든요. 환전도 해야 되고 짐승도 사서 제물로 드릴 때에 이건 율법에 다 허락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장사한 거 아닙니다. 우리처럼 막 시장 도둑이 장사처럼 그렇게 장사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 엄격하게 환전해주는 사람 필요하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짐승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예수께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성전은 여러 뜰들이 있어요. 뭐 솔로몬 행각도 있고 이런저런 이제 행각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 사회나 우리 사회, 우리나라나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면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권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사회에서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것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룹니다. 이들은 물론 법을 만들 수는 없는데 율법을 가지고 부칙을 만들어내기는 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는요. 입법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법권, 행정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은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회원은 유력한 제사장들과 지도적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명망 있는 평신도의 무리들입니다. 이 명망 있는 평신도의 무리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평신도 운동입니다. 바리새인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주 명망 있는 평신도들의 이 대표들, 그래서 총 71명입니다. 의장이 한 명이고 나머지 70명 회원이니까 71명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요, 민사소송도 여기서 다 다룹니다. 재판하는 곳이죠. 근데 로마가 사형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권은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는 거의 자치권을 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민사적인 것도 작은 것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가진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다 질서가 이미 기존에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성전 제사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엄격하게 질서 잡혀서 돌아가는 예루살렘의 질서의 근간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위 문제가 나와서 우리나라 현실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근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근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대통령 하는 사람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이 성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위는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근세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이제 근위를 주죠. 국민들이 근위를 위임시키는 겁니다. 질서를 잡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잡으라고 근위를 주어놨더니 위임한 거죠. 국민들이 위임을 한 겁니다. 근위를.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근위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생각해요.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총칼로 권력을 잡던,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총칼로 권력을 잡은 역사가 있죠. 돈으로 권력을 잡던, 언론 플레이로 권력을 잡던, 권력을 딱 가지게 되면 권력 가진 자기들이 국가인 줄 착각해요. 이런 국가라는 말은 없어요. 국가는 없어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국가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국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건 우리가요, 수백 년을 왕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왕조라는 것은 종묘사직 얘기하면요, 불법도 통해요. 종묘사직을 지켜야 됩니다. 종묘는 뭐예요? 왕들의 조상이에요. 사직은요, 토지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실과 국가예요. 그러니까 종묘사직 그러면요, 어떤 불법도 통했던 것이 조선 600년 시대, 왕조 시대예요. 종묘사직 그러면요, 아무도 그 근위에 대항을 못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해요? 반역도 일으키고 역성혁명도 일으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온 국민들을 그 개조하려고 뭐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금만 명이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요 반항하지 않으면 현재 체제를 비판하지 않으면 그 예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술가들의 기질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뭐 보조해주는 거 보조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시사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성경을 볼 때에도 유대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타락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아까처럼 대단한 권위를 가진 단체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일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또요, 율법을 위하여.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율법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또 성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은 뭐가 되어 있어요? 도둑놈이란 말, 도둑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도둑놈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다 보았잖아요.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열두 소선지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로 이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지, 어느 정도로 도둑놈들이 되어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희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유력한 지도자를 하는 너희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너희가 율법을 위한다 그러고, 너희가 성전을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다. 너희 속에 그 욕심을 채우려 도둑놈 심보가 가득한데 이게 무슨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하고 성전을 위하는 하고 뒤집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이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찾아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말씀이 18절에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며느라.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는 이 일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뭘 의논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왜? 그들의 심보가 다 들켰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도둑놈의 소굴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을 한 거죠. 근데 그전에는 자기들끼리 암묵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리베이트는 받아도 돼.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희생하는데 이 정도 대가는 받아도 돼. 이 정도 커미션 받아도 돼.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있는 속을 다 드러내버린 거죠. 너희는 도둑놈의 속으로 만든다. 그래, 너희가 도둑놈이란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놈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언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호시탐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파악하고 조사하면서 질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무엇으로? 율법에 걸리기만 해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23절 본문을 보십시다.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시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오고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권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에서 줘야 되는데 너 누가 도대체 권위를 줬길래 성전을 뒤집었고 여기서 가르치느냐 설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결석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가 오늘 여기 안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당신 무슨 권위로 거기서 설교하느냐고 누가 물어야 됩니까? 당회원들이 물어야 돼요. 당회라는 것은 강단에 누가 설지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당회가. 그러면 당회원이 와서 장로님 나오셔서 당신 어디서 왔어요? 누구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 설교해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제가요 사실은 그 뭐 이상호 목사님이 말씀해가지고 오셨는데 왔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목사 자격증도 다 있고 이렇게 이렇게 라이센스가 다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그 당신 권위가 있네요 허락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해요? 내려가라 해야 되잖아. 내려가라고. 당신 거기 설 자격이 없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제가 청년 때에 강도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장로가 막았어요. 또 왜 장로는 또 저기 따로 앉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장로를. 그러니까 강도사가 설교를 하려니까 장로가 막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실랑이가 일어났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거 같이 목격했거든요. 같은 청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래 여기는 강대산 이 강단이라 그래요. 이 설교하는 강론하는 자리가 이 강단이라 그러고 원래 밑에 상은요 성찬상이에요. 그래서 성찬상은 납작하게 돼 있어요. 성찬상 앞에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 밑에는 성만찬 성찬상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강단에는 장로와 목사는 올라오고 밑에는 뭐예요? 집사 또는 여전도에 하면 밑에서 사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강도사가 좀 성격이 괄괄한 강도사예요. 내가 뭐 굳이 실명을 말할 수는 없죠. 그래 강도사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장로가 막은 거예요. 장로가 왜 막았어요? 여기는 목사만 올라가는데 왜 강도사가 올라가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강도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강도사 인허 받았습니다. 강도라는 말은 도둑놈이 아니고 강도 말은 강론,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신이나 뭐 그 종신 같은 게 저는 뭐 고신과 종 합신의 그 고신과 합동에 이렇게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고신 합동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면 그 강도사 고시를 쳐요. 대학원 졸업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도사 고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 재수도 하고 그러는데요. 강도사 고시를 치고 나면 이제 총에서 강도 치고 노회에서 허락을 해요. 당신은 강도사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강론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강도사 1년 하고 나면 또 목사 안수 목사 고시를 또 쳐야 됩니다. 이 목사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 후보생 고시라는 게 있어요. 목사 후보생 목사 되기 전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신학 대원을 가려면 목사 후보생 고시를 쳐야 돼요.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에 합격하면 노회에서 면접해서 신학 대학원 입학 추천서 써줍니다. 노회에서. 그러니까 노회에서 추천을 해야지 신학대학원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종이 신학대학원 못 가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마치면 이제 강도사 고시 마치고 목사 고시를 마치고 그럼 목사 이제 자기들을 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급했죠. 전도사 때는 어디서 설교해요? 밑에서. 제가 어릴 때 고신이었거든요. 제 시골교회에서. 장로님은 주일 낮에 설교할 때 여기서 설교하세요. 근데 담임 여 전도사님이니까 밑에서 설교하더라고요. 주일 낮 11시에 뵈는 장로님이 설교해요. 내가 그 장로님 아직도 그 시골에 살아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보여요. 매주 11시에 장로님이 농사 짓는 장로님이 그 설교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게 고신이라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죽은 전통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은요 설교 잘하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밑에서 설교했다니까요.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 이럴 때는 이제 전사님이 하고. 저는요, 여러분들의 여건 신장을 얼마나 신장시킨지 아십니까? 여전도에 옛날에 우리 여전도 헌신예배 할 때에 여전도 회장도 어디서 사입하세요? 다들 여기서 하잖아요. 저는 집사님 올라와서 여기서 하세요. 다른 게 목사님이 의아했을 거예요. 아, 여전도 회장님이 여기서 딱 사입했다고요.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데. 그때부터 막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뭐로 여기고 있어요? 권위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 부리셨어요? 진짜 권위는요, 섬기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안에 권위라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죽어지고 낮아지는 그것을 권위로 하는 것이지 군림하고 폼 잡는 것을 권위로 안 그래요. 근데 물론 강단에 설 때에 두리고 떨리면 참 좋은 내용, 좋은 모습입니다. 그 한일처시라고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 여전도를 조직했대요. 여전도를 조직해가지고 헌신예배를 한번 하니까 그 여전도 회장님이 사회를 보러 하니까 이렇게 사회를 보더래요. 이렇게. 왜요? 그 위에 방석 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사실 목사도 오래 하다 보면 이 올라가는 게 막 여사로 올라오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여기 오면 이제 뒤에 잠시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늘.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권위에 눌려 있었어요? 엉터리 같은 그런 권위. 위에 서고, 아래 서고. 이런 유교적 문화 속에 꽉 물들어 있는 거죠. 예, 그런 권위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와서 질문하죠. 야,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성전을 뒤집었고 무슨 권위로 설교하고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질문하시죠. 이게 랍비들의 방식인데요. 질문하면 다시 대질문을 하는 겁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질문했는데 그럼 나도 하나 묻겠다.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5절, 27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들은 갑자기 당황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잖아요. 요한의 세례,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전도를 안 받느냐? 세례 요한이 뭐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질문을 얻으러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답 안에는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외침을 백성들이 알고 있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를 믿는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오리라. 그리스도가 오지는 엘리야가 오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역할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이 세례 요한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 와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막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분으로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불로 세례를 받으면 심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이 성령 세례예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 이게 불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 하나에 딱 모아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손가락에 모아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는다면,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거 두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7절. 7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아마 이 사내들인 공의 회원일 수 있어요.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합동척 교회니까, 교단이니까 합동척 총회 임원들 보고 뭐라고 그래버려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노예 임원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다면 그 총회나 노예가 가만히 두겠어요? 세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세례는 어떻게 해요? 유대사의 전통을, 그들의 기득권을, 지금까지 믿어왔던 수백 년, 수천 년의 그 전통들을 뒤집어 엎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야 해요. 우리가 오늘 1월 1일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들이 진짜 신앙이었는지 보자 말이에요. 종교로 화석화된 그 전통에 붙들려서 나 이 정도면 구원 받았겠지, 나 이 정도면 복음도 들었겠다, 나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종교생활을 해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복음까지 들었어 라는 것들을 세례원에 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지금 나무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0: 다른 보험 누가 보면 뭐 군인들은 억압하지 말고 세리는 정한 세금만 받아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세례원 아직도 구약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님이라고 세례원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며 세상의 과학과 이성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무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연약한 성도가 능력에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 가운데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연약한 성도입니다.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욕망은 이 땅과 현재의 시간에다 자신을 묶어두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결혼이나 자녀, 손자, 여행, 직업, 친구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선물들을 즐기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성경은 위의 것에 집중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진정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위의 것이란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영원한 안식, 그리고 쇠하지 않는 기업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신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꼭 붙잡고 있는 우리 손을 느슨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를 광고의 바다 위를 떠다니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광고에 둘러 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을 열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TV를 시청해도 혹은 길을 가거나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광고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속에 진정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해로 안내하는 광고는 얼마나 될까요? BBN에서 마련한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는 그 많은 광고 가운데 영혼을 구원과 자유로 이끄는 생명의 광고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고 구원과 생명을 얻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4화 플로이드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간혹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거나 혹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숨기고 싶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다른 이들에게 거절감을 느낀 후 관심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방탕한 길에 자신을 내던졌죠. 하지만 그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고 끝내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가장 축복된 기회로 변화되었습니다.
3: 의사 선생님이 플로이드 보고 뭐래?
4: 우리 플로이드가 소아마비래요.
3: 소아마비? 전에 우리 조이도 소아마비였잖아.
4: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난 아들을 또 잃고 싶지 않아요.
3: 아인 지금 어디 있어?
4: 격리병실에 있어요. 만약 우리가 플로이드를 잃는다면 난 어떻게 하죠? 플로이드! 내 말 들리니? 너 지금 바로 집에 오는 게 좋을걸? 플로이드!
3: 아이 또 사라졌어?
4: 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달아났어요.
3: 그 녀석이 그 예전에 우리가 다시는 못 걸을까봐 걱정했던 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구만.
4: 이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달아나요. 내가 심지어 녀석 신발까지 감춰뒀는데 그럼 아예 맨발로 도망가더라고요.
3: 5살짜리 꼬마가 해준 후에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되는데 말로는 안 되겠구만. 녀석이 집에 들어오면 아주 흠씬 때려줘야 되겠어. 그리고 개사슬을 매가지고 잠을 새로 채워놔야지 안 되겠어. 그러고서도 또 달아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0: 왜 5살짜리 꼬마가 자꾸 집에서 달아나곤 했을까요? 똑같은 이유로 그는 25살에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됐죠.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플로이드 플럼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저는 4살 때 수아마비에 걸려서 언어 능력을 잃고 말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장난감도 없었고 친구도 한 명도 없었던 저는 5살 때부터 집에서 달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집안에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셨지만 부모님이 저를 묶었던 개사슬을 풀어주시자마자 전 또 다시 달아났죠. 불량스러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길에서 준 담배꽁초로 담배 피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져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을 2년 동안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린 아버지가 여러 직업을 전전하심에 따라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제가 10살 때 이사한 곳에선 이사를 하자마자 불량배 아이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 저는 턱뼈가 거의 부러졌는데도 야구 방망이까지 들고 싸웠고 결국 저들은 저를 멤버의 일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들과 어울려 볼링을 하거나 포커게임을 하면서 새벽 2시까지도 밖에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살 때 아버지는 저를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셨습니다.
2: 블로이드! 당장 멈춰! 똑바로 서 있어! 너 왜 이렇게 등을 구부정한 채로 걷는 거야?
3: 아침은 못하겠는데...
2: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어서! 그래, 그러니까 더 낫잖아. 바로 거기서 멈춰. 언제든 말을 하다가 더듬기 시작하면 바로 멈춰.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면 더 나빠질 뿐이니까. 아빠 말 이해하겠니?
3: 네.
2: 그래, 서둘지 마라. 말을 더듬을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모든 말을 다시 시작해. 단, 천천히 말하는 거야. 알았지?
1: 11살 여름방학 때는 이모와 외삼촌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매우 독실했습니다.
4: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성경 내용이 이해되니, 플로이드?
3: 그런 것 같아요.
4: 너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 이 겸손이란 말은 교만의 반대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거든.
3: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말편자 던지기만 빼고요.
4: 아니야, 넌 그 이상의 재능이 있어. 단지 네가 아직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야. 성경에서 말이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 혹시 성경 읽어본 적 있니?
3: 한 번 읽어봤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4: 그렇지. 계속 노력해봐.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아마 더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을걸? 알겠지?
3: 네.
1: 외삼촌의 말씀이 흥미롭긴 했으나 그때는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가 말을 더듬지 않도록 그리고 똑바로 서서 걷도록 지도해 주셨고 결국 저는 말더듬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자 제 또래의 다른 남자애들과 비슷해졌습니다. 전 그 해에 난생 처음으로 술에 취해봤는데 그 후로 언제든 술을 마실 때면 성격이 난폭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매형을도와 헛간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에 사다리가 미끄러져서 저는 그만 12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5: 플로이드? 사고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6: 엄마,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5: 하나님 덕분에 네가 무사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6: 도르래와 로프를 어깨에 걸치고 사다리에서 헛간에 추념마루로 막 올라서려던 순간 사다리가 미끄러진 거예요.
5: 세상에, 네가 추락하던 그때 엄마는 집에서 널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어쩐 일인지 널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자칫하면 너 죽을 수도 있었어.
1: 땅으로 추락하는 동안 저는 제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서 그런 생각들은 다시 잊혀졌죠. 그리고 예전처럼 술을 마시고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수업을 빠지는 등의 일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3년이나 다녔고 교장 선생님께 불려가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4년 동안 저는 수많은 일자리를 구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밀드레드를 만나 4개월간 사귀었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0: 안 좋은 소식이야, 밀리. 나 오늘 공장에서 잘렸어.
1: 안 돼요. 2주 후에 우리 결혼식인데. 우리 결혼 취소해야 해요?
0: 안 돼. 우리 결혼할 거야. 일단 내 차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돼. 나중에 중고차를 사면 되니까.
1: 우리 아파트 구할 여유는 있어요?
0: 새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없어.
1: 내가 당신 직장 빨리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플로이드.
0: 네가 독실한 사람이어서 좋아, 밀리. 넌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 하지만 난 교회엔 별로 관심이 없어. 우린 7월 하순에 결혼했지만 일자리는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잠시 동안 처가에 살다가 이후엔 저희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는데 대공황이 더욱 심해지면서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간간이 버는 적은 수입마저 저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데 썼습니다. 그날 밤 역시 월급을 받은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2: 너 왜 이렇게 안 풀려? 야, 빨리 좀 돌려봐줘.
3: 모두들 그대로 갖고 계실 건가? 어디 한번 볼까, 꼬마?
0: 아무래도 제가 판돈을 다 딸 것 같은데요. 전부 10점짜리 에이스들이에요.
3: 괜찮긴 하네. 하지만 이것 좀 봐라.
4: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요.
3: 카드 한 벌씩마다 그 안에 4명의 킹이 있는 게 믿어지진 않겠지. 미안하다, 꼬마.

0: 저는 월급을 모두 날리고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가서는 두 살 난 아들에게도 맥주를 먹이려고 했습니다. 밀드레드와 저는 그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아내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후 죄책감이 짓누르면서 더욱 난폭하게 변했습니다. 결국 밀드레드는 몇 달간 친정으로 가서 처가 어르신들과 함께 살았고 저는 저희 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저는 심하게 싸웠고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셔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1: 네 아버진 너하고 주먹다짐을 할 순 없으시다고 네 누나네 집으로 가시겠대.
0: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1: 플로이드? 성경에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셔. 그건 네 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지 말라는 뜻이야.
0: 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소리치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1: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0: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없다는 거 어머니 모르세요? 성경이란 사람들을 소나기 안에 가두기에 인간이 쓴 책이에요. 전부 신화라고요.
1: 난 성경 안에 쓴 그 모든 이야기를 믿어.
0: 그렇다면 어머니 정말 어리석군요. 저요, 그런 얘기 정말 듣기 싫어요. 제 인생도 증오스럽다고요. 저 이 집 나갈게요. 그리고 안 돌아올 거예요. 전 얼마 되지 않는 제 물건을 챙겨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달쯤 지나 저는 어느 당구장 안에 앉아서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넌 여러 일들을 시도해봤다가 다 실패했잖아. 이젠 하나님을 믿기로 시도해보는 건 어때? 하지만 어떻게? 나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으실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결심했고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0: 술 마셨어요, 플로이드?
1: 아니.
0: 그런데 왜 나를 보자고 한 거예요?
1: 나랑 같이 톨레도에 가줄 수 있어? 거기에 내가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거든.
0: 당신은 한 번도 교회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곳은 어떻게 알았는데요?
1: 우리 이모님 두 분이 그곳에 사시는데 항상 그 교회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셨거든. 나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라디오에서 들어봤어.
0: 교회 때문에 찾아가기엔 먼 거리인데요.
1: 나도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 여보.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걸 도와준다고 들었어.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거기선 항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
0: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보는 건 어때요?
1: 난 읽을 줄 몰라, 빌리. 단어들 대부분도 잘 모르는데. 제발 부탁인데 나랑 같이 가죠, 어?
0: 거기 도착해선 어디서 지낼 건데요?
1: 그곳에 내 친척이 있잖아.
0: 좋아요. 당신과 같이 갈게요.
2: 1933년 3월, 둘째를 임신 중이던 아내와 저는 톨레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톨레도에 도착해서 얼마쯤 달리자 차의 후드 아래로부터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 차 세워요, 플로이드! 이러다 폭발하겠어요!
1: 가솔린이 죽음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0: 플로이드, 믿어져요? 우리 지금 소방서 바로 문 앞에 서 있어요.
1: 그리고 지금 여기로 소방관이 오고 있네.
3: 평소엔 저희가 이런 식의 특별 서비스는 해드리지 않지만 오늘은 저희 직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바로 나올 겁니다. 후드를 여세요.
2: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소방관이 불을 끄고 간단히 차를 수리해줘서 우린 친척 집까지 무사히 차를 몰고 갔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제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지만 저희를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밤에 우린 이모님들이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교회로 갔습니다.
4: 사람들은
5: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제단 앞으로 나와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2: 저는 제단 앞으로 나갔고 아내도 함께 나왔습니다. 제단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저희 주님과 구세주가 되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즉시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세상적인 친구들을 몇 명 만났다가 술을 마시는 유혹에 결국 굴복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밤 저는 다시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 술을 마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정말 간절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가 강해져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모님이 저한테 성경을 한 권 주셨고 주님 안에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직업이 없었고 대공황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톨레도 변두리에 있는 친척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날도 읍내까지 걸어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지친 채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0: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1: 혹시 스튜어트 빌딩이 어딘지 아세요?
2: 잘 모르겠는데요. 어? 근데 선생님은 잘 알아요. 저희 이모님 교회 주일 성경학교 선생님이시죠?
1: 맞습니다. 저도 형제를 알아요, 플로이드. 어서 타요. 제가 태워다 줄게요. 이번 주 기도 모임에서 형제를 봐서 정말 반가웠어요. 요즘 어떠세요? 성경 읽고 계신가요?
2: 네, 요한복음은 다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1: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2: 저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1: 성경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2: 정말 위안이 되는 말씀이네요.
1: 형제가 거듭날 때 형제는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단지 새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식도 새로워진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거죠.
0: 하루 종일 일자리를 알아본 후 밤에 성경을 읽는 생활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고무 공장에 지원을 했는데 그곳의 공장장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공장에서의 경력을 보고 저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주기적인 정리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딸이 태어났고 우리만의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리해고 기간에 전 해고가 되었고 그 일로 상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3: 당신은 훌륭한 직원이에요. 하지만 직원들은 당신들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해요. 어쨌든 그들도 종교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2: 그들이 불만 사항을 제기했나요?
3: 불만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요. 우린 당신의 근무 능력을 좋아하지만 근무 중에 종교 얘기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2: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저 길거리로 곧장 나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3: 블로이드, 내일 아침에 일하러 오세요.
2: 몇 년 후 그는 제가 직원 몇 사람과 성경 공부를 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해고가 되자 저는 예전처럼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4: 여보, 옆집 아주머니가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던데요?
2: 아, 왜? 내가 아주머니께 주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4: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내가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집에 들어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남편을 뒀다면 발로 차서 내쫓아 버릴 거라고. 누가 집 대문 앞에 일거리를 뚝 떨어뜨려 주는 것도 아닌데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야지 원 그러시면서.
2: 밀드레도, 난 내 할 일을 다 했고 나머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야.
4: 누구세요?
2: 과연 문 앞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놀랍게도 저에게 제조 공장의 일자리를 제안하러 찾아온 누군가가 바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예비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후 덤프트럭을 구입해 사업을 시작한 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은 후 트럭을 팔았죠. 하지만 제가 결코 갚을 수 없었던 한 가지 빚은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빚을 갚아주실 수 있었죠.
5: 플로이드와 밀드레드 부부에겐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들 중 두 명은 목사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딸도 그들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죠.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 능력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대적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이상헌,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현경수, 이현주, 한신정,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44화 플로이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0: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성경에서 먼저 시작하여 과학의 원리들을 적용하는 창조론,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공룡들의 크기가 진화를 증명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일부 공룡들의 화석의 뼈를 통하여 볼 때 공룡이 정말 거대한 생물이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날아다니는 터네로돈과 같은 파충류들도 역시 아주 큰 생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 큰 날개는 더 큰 근육을 필요로 하고 결국 그 생물은 땅으로부터 날아오르질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도 화석으로의 보존은 이 생물체들이 신속하게 파묻혔음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창조론자들은 이러한 신속한 파묻힘은 단지 창세기 대홍수 동안에만 전 지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방법임을 지적합니다. 창조론자들은 대홍수 이전에 이들 거대한 비행 생물체들이 대기의 밀도가 더 높았을 때에만 공중을 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이론을 세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종종 비웃었지만 암반의 산화, 석탄의 형성과 다른 과정들이 화학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그러한 비웃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밀로피즈가 3피트나 되고 잠자리가 매만한 크기였을 때 대기 중에 산소가 더 많았었음을 진화론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들의 모델에서 실제로 그러한 상황은 더 높은 대기압을 만들어냈고 진화론자들도 그 상황에서는 더 큰 생물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론으로 시작하고 잘 기초된 과학적인 원리들을 적용시켜서 과거를 설명하는 반면에 창조론자들은 성경으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그 동일한 과학적 원리들을 적용하여 과거에 관한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어 갑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do가 있고 무엇이 완료되었다라고 할 때는 do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의 차이를 영어 철자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기독교는 do의 종교가 아니라 바로 done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do, 즉 하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종교의식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두의 종교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던의 기독교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또한 영생을 얻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떤 근거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내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저는 영생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1세기 선교 현장은 어느 때와 다르게 급격한 변화와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테러로 인해 종교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로 선교의 장벽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해야 할 텐데요. 저희 BBM 방송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 전파를 통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선교사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저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보내는 선교사로서 방송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0: 창조 여섯째 날에 왕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인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의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첫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들을 창조하신 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힘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이 세상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능력은 사람을 동물의 세계와 구별되게 해주었어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몸과 혼이에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몸과 혼과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과 영을 불어넣어주신 집이나 천막일 뿐이에요. 혼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의 지적 능력과 감정과 의지예요. 영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어요. 몸이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치인 것처럼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치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우 귀중한 보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흙으로 만든 것 또는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집과 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의 흐름을 넣어주신 다음에 중동지역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동산을 가로질러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흘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담의 동산 집에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끝없이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반짝이는 시냇물, 노래하는 새, 향기로운 꽃, 부드러운 털을 가진 동물, 과즙이 풍부한 과일, 아삭한 채소들, 달콤한 열매, 미지의 숲, 형형색색의 바위들, 매혹적인 곤충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신기한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탐험하는 것이나 먹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작은 일에 믿음을 얻어야 큰 일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일을 주셨어요. 동산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어요. 가시도 잡초도 해충들도 없었어요. 날씨는 알맞았고 땅은 기름졌는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땅을 적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다른 일을 주셨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휘날리는 갈기와 튼튼한 다리를 가진 짐승 한 쌍이 달려왔어요. 아담은 그 짐승을 살펴보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자 굽은 부리와 커다란 날개를 가진 큰 새가 날아 내려왔어요. 독수리라고 아담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주황색 털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맹수가 지나갔어요. 아담이 뭐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에덴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아담에게 시험이 올 때가 되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희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말씀을 가르치는
1: 아름다운 찬양을 방송하는
0: BBN 어린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앞에 장애가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아, 요단강 물로 그냥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죠. 어느 강연에 초청받은 강사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강에 발을 내딛는 지혜에 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연을 했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의 진실을 말하기로 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였다는데요. 이 목사님은 증오범죄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리고 30일 동안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판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물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강변에 머물러 있을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홍수가 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요단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한 발걸음을 내딛자 하나님께서는 물이 빠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거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쳤다. 아, 하나님의 기적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할 용기를 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게도 하시고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도 하십니다. 이 감옥에 가셨던 목사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에서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웠던 때가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도록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지난주간 미국에서 발행되는 목회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인데 5살짜리 장난꾸러기 꼬마가 엄마 몰래 장난감 총을 외투 밑에 감춘 채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창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장난감 총의 방아쇠를 빵하고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총소리에 놀란 교인들이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범이 들어온 줄 알고 이것을 본 꼬마의 엄마가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부랴부랴 아들을 끌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오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아들은 목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파워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아티클의 제목이 꼬마의 능력입니다. Power of Little Boy. 한 꼬마의 능력보다도 못한 현대 목회자의 무능력함을 풍자하기 위해 만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엎드리게 만드는 진정한 파워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누구나 능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그것을 가져야지 사람도 움직일 수가 있고 세상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차원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돈만큼 파워풀한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money talks, 돈이 말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성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이 배우는 것, 학벌이 좋은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학교, 인류를 따지는 것도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케이스에 검찰의 권력 막강하잖아요. 청와대의 권력 막강합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국가의 힘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난주간 미 독립기념일날 링컨 기념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설 도중에 그 머리 위로 미국의 공군, 육해공군의 비행기들이 지나가고 F-35라고 하는 스텔스 기가 최정예 비행기죠. 쫙 하면 지나가는 그 장면이 TV 나오는 걸 보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이런 일을 한 것은 6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951년대 트루먼 대통령 이후로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깜짝쇼와 같은 일을 벌였을까요? 미국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힘으로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고 maybe 사람들의 겉모양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참으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왔던 힘은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희생과 진리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이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아시는 대로 온구라파를 정복하고 모스크바까지 진군해 갔다가 결국 패망하고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겨놓았던 말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Alexander the Great, Julius Caesar, 우리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놀라운 황제들이고 제왕들이죠. 그리고 나는 군사적 파워 위에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 말로는 비참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며 온 인류는 그 앞에 엎드리고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한다.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 남긴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시저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자인가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힘은 정말 무소불위였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도 막강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소유했던 나라였죠.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 재산 있었나요? 재산 없었어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점잖은 말씀으로 그렇게 쓴 것이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he was homeless, 노숙자에 불과했어요. 군대에 없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고 해봐야 12명에 불과했고 시골에서 고기 잡다 온 어부들이 대다수였어요. 무능력하기도 하고 스투피드하기도 한 이러한 제자들,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예수님을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대 집권층과 로마 총독부가 가장 두려워했어요. 군사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도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힘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그처럼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사랑의 파워, 거룩한 삶의 파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진실로 열망해야 될 파워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격적인 능력과 사랑의 힘이 우리의 파워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예수의 제자로서 이 사상을 변화시킬 참된 능력을 소유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본관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교회 분열에 대한 마지막 랩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1장 10절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4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가장 긴 섹션이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했고 그리스도를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리스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은 잘못된 능력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여기에 표현된 어떤 이들은 바울의 대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의 숫자가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교회의 중심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바울은 다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큰 소리를 치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19절 20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들이 힘을 가졌다, 파워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차원의 파워인지 체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but of power. 능력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의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 원천이 다릅니다. 오리진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능력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 원천,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한계가 없고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세상의 능력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위한 것이죠. 셋째로 그 열매가 다릅니다. 세상 능력은 투쟁과 착취를 위한 야망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생명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무너진 터전 가운데 들어가서 치유를 선포하고 소망을 선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열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능력을 소유해야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사는데 전심을 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능력,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고 그래서 이 땅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참된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능력을 소유해야만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소유해야 될 참된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세 가지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능력은 헌신된 사랑입니다. 이 compassionate heart,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은 엄중하게 또 때에 따라서는 풍자적으로 책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사랑이 그 동기가 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를 소개하죠.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스승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스승과 아버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스승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높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소학이라는 책에도 보게 되면 군사부 일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즉 임금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군사부 일체. 이것을 패러디해서 만든 영화가 두사부 일체라고, 두목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나왔던 적이 있는 걸 기억하는데요. 동양사회에서는 스승 그러면 지위도 높고 존경받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스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페다고지, 교육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원래 이 단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종을 지칭하던 단어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유모가 필요했던 것처럼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해야 되니까 아예 지적인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슬러븐트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되었던 종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스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튜러, 가정교사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는 후견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소개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가이드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튜르에 불과하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잠깐 우리를 가르치고 떠나가는 튜르에 불과하다 할 때에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스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 즉 지식만 전달하고 끝나는 관계, 이익관계가 끝나면 헤어지려 아무 문제가 없는 케이스가 스승과 아이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비는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케이스가 되더라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돼 있고 죽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즉 나는 너희들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복음을 통해 낳았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야말로 compassionate heart를 가지고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았고 시므온을 본문에서 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매를 때리는 것마저도 근본 동기가 사랑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읽었던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오래전에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공부도 잘 안 하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계속 나가서 놀기만 하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느 날 밤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나쁜 친구도 끊게 되는. 이것을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회초리가 아프긴 아팠나 보구나. 그 이후로 너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그 말 들은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아버지의 매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를 피가 나도록 때리신 후에 방에 혼자 남아 우시던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어디 있을까요? 강력하게 때리는 매가 아니라 매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사랑이에요. Compassionate heart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안겨줄 수 있을 때,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을 때에 아무리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귀찮은 삶은 스승의 삶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아비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인생을 나산 후에 남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며 케어하는 삶을 저희 교회에서는 목자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목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예비 목자 훈련할 때 첫 시간에 꼭 이 말씀을 드리죠. 크리스천 삶의 본질은 목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착한 목자가 되는 것이 크리스천 삶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죠. 물론 저희들을 이끄시는 예수님도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당연히 목자가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첫 시간에 제가 좀 장황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진짜 양무리를 들어가서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테크니컬한 의미에서는 그런 뜻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generally 우리 그참 삶 전체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학교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강의만 하면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학생을 양으로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을 사랑으로 케어하고 잘 양육해서 나중에 결혼도 시키고 사회인이 되도록 잘 도와주게 된다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부리기만 하면 업주에 불과하겠지만 그들을 양으로 생각해서 가족처럼 케어하고 사랑하게 되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대자거전서 2장 19절 20절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열망했던 면류관의 내용을 소개하죠. 바로 그것은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선 너희들이 아니냐. 사람을 말했어요. 바울이 열망했던 크라운은 금이나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그가 복음 전가하고 사랑으로 양육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 없이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한 생명이라도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셔도요,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력이 뛰어나도 그 어떤 것도 사망선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디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그 당시 갑부 중에 갑부였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얼마를 남기고 갈 것입니까? 그때 뭐라고 답했어요? All. I'll leave it all.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다 남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남기고 가야 됩니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유일하게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가하고 양육해서 주 예수 앞에 함께 설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여러분이 영원토록 남길 열매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직접 복음을 전가하고 양육했던 인물이 한 사람도 없다면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복음을 전개 산 생명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다 가셔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파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참된 사랑을 전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모범된 열매입니다. 즉 내가 삶을 통해 보여주게 될 모범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조금 여러분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감히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즉 바울파가 되라 이런 말로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왜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내 편이 되라, 내 파가 되라 그래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기서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단어, 미메테스라는 단어예요. 미메테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imitation, 모조품이란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be imitators of me, 나의 모방자가 되라, 나의 모조품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조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진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디도스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아디다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분들은 잘 바꾸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고 O자 A자 바꿔가지고 페이크를 만드는데 아디도스가 있다는 것은 아디다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본인이 모방했고 따르기를 원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너희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모방했던 그 진품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따라 사는 모조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무엇인가 임팩을 남겨주기를 원한다면 흉내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오리지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주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at least 모조품으로 살 수는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조품다운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행적을 직접 목격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를 리마인드 시켜주기를 원했었다. 이게 나의 행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실제로는 나의 길이란 뜻입니다. My ways of life.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였던 삶의 길, 삶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소개시켜주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는 완벽하진 아니하지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삶의 흔적이 있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잘 전개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막는 블락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크리스찬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구원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같이의 삶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여기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높은 길, 영광의 길을 추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삶의 인테그리티, 진실성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주님은 용서와 용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 험집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억셉트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윤리나 도덕성 자체가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크신 삶의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낭인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신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죠. 정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억셉트해 주셔서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모습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천 삶의 윤리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인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삶의 수준이, 내 윤리의 수준이 세상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의 생수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CPA, CPA가 가진 그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몰몬교도들이에요. 참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몰몬교도들은 우리가 믿기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직해요. 가장 정직하기 때문에 CPA를 고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이 몰몬교도라는 사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가짜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처럼 살아가니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사실 우리 기독교가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의 윤리적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의 신앙을 라이센스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어도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파워는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하트, 두 번째는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길,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불의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불의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confrontational courage, 불의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들의 숫자가 많고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네 개의 편지와 세 번의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개의 편지를 썼는데 실제 남아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아있는 서신을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서신을 고린도 후서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네 개의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에 바울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굉장한 수모를 겪습니다.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고 1년 6개월 동안 전심을 다해 사랑을 쏟았던 그 교회였는데 면전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방문을 painful visit, 아픔의 방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장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랬어요. 주님이 만일 원하신다면, if the Lord is willing,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면 I will come to you quickly, 혹은 without hesitation.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너에게 나아가겠다.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여줄 반응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박수를 보내주건 야유를 보내주건 I don't care. 그들의 협박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치는 케이스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if God is willing. 하나님께서 만일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I will take the risk. 나는 이 위험의 부담을 take할 용기가 있다. 저는 이것을 바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용기라고 하면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게 용기는 아니에요. 만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에요. 참된 용기는 사실은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과 잘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대로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고 좀 어브랍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왕,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격인데요. 자세히

오케이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빼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용기는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분명할 때, 말씀의 확신과 성령이 나에게 주는 담대함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삶 자체가 스톰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속화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올 때가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 풍랑을 이길 수도 없고 그 풍랑을 떨치고 나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용기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풍랑이 나를 덮치는 것처럼 몰려오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게 될 수가 있고, 세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는 능력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험악한 이 세대를 이기고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능력만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랑도 이길 수가 있고 세속화의 바람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라는 분이 계시죠.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실 영국까지 건너가서 영국까지도 부흥을 일으켰던 귀한 분이시죠. 근데 D.L. 무디가 처음부터 부흥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큰 선데이스쿨을 가진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1871년 6월 어느 날 금요일 밤인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두 자매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자매 이름이 세라 앤티 쿡이라는 자매이고 또 한 자매는 미세스 혹스 헐스트라고 하는 두 자매입니다. 이 두 자매가 every Friday night, 매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침을 튀겨가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앞자리가 참 중요해요. 모르셔서 그렇지 이 능력의 원천이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면 파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디가 설교하다 말고 계속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한 분은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무디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You need power. 당신에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디가 속으로 반문한 듯 Do I need power? 나에게 진짜 파워가 필요하다니. 아니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제일 큰 선데이 스쿨을 갖고 있는데 더 무슨 파워가 필요하냐라고는 마음속으로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두 자매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무디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생명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 끝에 무디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 참 무디가 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자매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Please continue to pray for me.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는 그 앞자리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무디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 다음 달에 뉴욕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무디 자신의 고백입니다. 무디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설교, 똑같은 메시지,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인사이트도 한 개도 애들이지 않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문자 그대로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came to Christ. 수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창대해도 인간의 파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식적인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직적인 능력, 우리의 정치적인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게 된다면 우리 사회들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 차이제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디가 그다음부터 저녁을 다니며

0: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깨우는 대부흥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부흥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복음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은 마른 풀같이 말라있기 때문에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선포하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말랐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인간의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나머지 세상 따라 살아가느라고 우리 교회의 복음의 부흥이 멈춘 것처럼 보인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다시 기름 부어주시면 저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시대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다시 새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고 새 축복의 아침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기도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고백이 아니라 구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행동을 맞추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안지영 강사의 목요일 저녁 집회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네,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서 본인이 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 이름이 진짜 영입니다. 지영.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희지영. 그럼 우리 딸이 말하면 아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딸 막내 딸 이름은 소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냥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가슴으로 느낍니다. 오늘 저기 역사를 보면은 그 코스타 그 학생들 이렇게 세 그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유학생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제가 82년서부터 84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 후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제가 성경 여기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선교 후원을 했던 그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아까 이 코스타를 구성하는데 그 한 모임이었어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제 정체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짧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넘겨주실래요? 예. 여러분들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곳에 제가 86년에 들어갔는데 제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제 나이가 31살, 그 다음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기가 바로 저희가 살던 산입니다. 저기까지 산으로 안 보여요? 이게 저 뒤쪽이 큰 산맥인데 4,300m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산악지대예요. 네, 여기는 이제 길이 없어서 비행기로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한 10시간 차로 도청소지로 가서 거기서 12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5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네, 그곳에는 물론 전기도 없고 물도 없죠. 그래서 저희는 빗물을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예. 올라가는 길이 저렇습니다. 저기 사륜 구덩이인데 저 차를 밀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기가 제가 살던 마을인데 저때가 이제 저기 나올 때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붕들이 이제 좀 함석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집이 제 집인데 저 집이 9일 만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애들이 아빠 그만 다녀 걸어 다녀. 왜냐하면 저긴 지진 지대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있죠. 이게 지진이 난 줄 알거든요. 근데 제 습관은 기도하면서 막 걸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아빠 제발 좀 그만 걸어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저 지붕에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식수로 활용을 했어요. 저기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여러분들 한국의 1년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1200, 1500 이렇게 돼요. 제가 살던 저기가 7000에서 8000. 이 혁대가 가만 놔두면은 한 열흘만 되면 여기에 곰팡이가 하얗게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여기에 제 딸이 있습니다. 보이죠?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성경 번역한 거를 이제 그 이렇게 봉헌하는데 봉헌할 때에 그 축제에 우리 딸 여기 뒤에 두 번째 있죠. 이때가 몇 학년이냐면 4학년 때예요. 저희들 아이들은 제가 들어갈 때 큰 애가 4살 때 들어갔어요. 네, 그 아이가 지금 33살에 만으로. 그리고 둘째가 6개월 때 들어갔어요. 걔가 지금 29이에요. 그리고 요 막내가 4학년 지금 25. 얘네들은 저기가 자기들의 고향이에요. 자, 넘겨주실까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됐던 동역자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다른 부족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던 그러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개의 언어로. 지금까지 제가 거기를 떠난 게 지금 13년이 됐거든요. 이들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저희 식구들입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여기가 이제 해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이제 이 멋있죠? 예. 겉으로만 멋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저는 이제 끝내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나눔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넘어갈까요? 어때요? 좋죠? 예. 네. 제가 목회하는 그림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저렇게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각 가정이 저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지기를 그리면서 지금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끝났을 거예요. 꺼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있나요? 없죠? 예, 없을 거예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으로 다가올까 고민이 되었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들 지금 다들 이제 졸업을 앞두거나 이제 뭐 지금 이제 진로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로 지금 있죠. 사실 지금 인생에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인디코스타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그 학생들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뭐 그냥 뭐 진짜 세상 모르고 그냥 막 웃고 막 이러고 막 아주 쨔쨔쨔쨔쨔 막 떠들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안녕하세요. 막, 근데 다 무거운 짐이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야, 근데 이 말씀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될까? 이것이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과연 이 이야기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여기 형제들, 자매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가슴에 와 닿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갈등을 하다가 그래서 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현장 속에 어떤 앵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6장을 이제 보는데 사실은 6장만 볼 게 아니라 앞뒤로 쭉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절서부터 저희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겠는데 저는 새번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김혜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이 성경을 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종이 성경을 써봤자 지금 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거를 좀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제가 한 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0: 이제 제가 5절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지금 곧까지 제가 미리 사인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다리우스라는 이 왕은 사실 일반 그 고대 역사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역사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건가요? 아니죠. 어떤 때는 일반 역사에서 챙기지 못한 것을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이 다리우스를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의 다리우스는 누구냐면 바로 5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제 등장했는데 그게 메대와 파사 이렇게 되어 있죠. 미드와 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단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메대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바빌로니아 이 사람들 정복했으니까 이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은 이렇게 점령이 됐지만 나머지 여기저기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계속해서 저항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개의 지방장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운데 지금 누구냐면 다니엘을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세 명의 정승들 중에 하나가 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그 제국 시대에 뭐냐면 거기서도 정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제국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도 또 정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숙청해버리는데 여기서는 이 다니엘이 쓴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빌론 거기에 본토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제거돼버렸겠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이에요. 바빌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 어떻게 여기에 이 메대와 파사 제국에 어떻게 큰 그 어떤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아마 파악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맥센스 하죠? 그죠? 네. 그래,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일을 잘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세 정승 중에서도 어떻게 이 3인방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본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메인 그 소사이티에 있는 주류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거하려고 모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흠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펼친 이 다니엘에게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리우스 왕에게 그 제안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하게 지금 황제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황제에게는 그것이 귀에 번쩍 들었어요. 왜? 이것은 나라를 강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 신하들은 거기에 한 번 더 컨퍼메이션을 하고 아주 강조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누가 걸리게 됩니까? 바로 다니엘이 걸리게 되죠. 다니엘은 지금 그런 그 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가 1인지야 만인지상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예요? 마이너리티예요. 마이너리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날고 긴다 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마이너리티. 뭔가 위축되는 느낌. 그렇죠? 제가 저기 위클리프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거기 파푸아뉴기니 19개국에서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의 다 백인들이에요. 거기서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폼을 잡아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사실 이렇게 자이반, 타이반, 여긴 다 타이반이 아니라 자이반으로 왔겠죠. 온 이곳에서 우리는 마치 여기에서 살아가는 시민권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통치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마이너리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법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를 못해요. 왜? 잘못된 것입니다 했다가는 자기가 어디로 몰려요? 네. 너는 지금 배반자야. 이것을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꾹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니엘이 이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사자굴로 가게 되는 정황 속에서 이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슬펐어요. 내가 저것들한테 속아 넘어갔구나. 근데 이미 자기가 도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가슴에 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찾아가죠.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르니 다니엘이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끄집어내요. 너무나도 정말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나지 않은데 현실 속에서. 자, 그런데 여기 또 우리의 속을 긁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상처가 하나도 안 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에이. 이 하나님을 누가? 이 다니엘이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있으세요? 한번 사자굴에 들어가 볼래요? 예?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안 하네? 왜 아멘 해요? 아멘 할 수가 없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저도 이 믿음 못 가져. 근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의 눈을, 제 가슴을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이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져요? 내가 저 굴에 뛰어들어도 나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져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랬어요. 요 다니엘은 난 살아나. 예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다니엘이 만약에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난 뭐 그냥 절해도 괜찮아. 이런 믿음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배울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예요. 근데 그를 본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근데 그를 어떻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런 믿음이 나한테 없는데. 그리고 이런 믿음은 절대적으로 없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가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살아 나올 수 있었느냐. 이게 제가 가지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볼까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하나는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을 살았는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어떠한 믿음을 살았는가.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의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에 참된 의미를 깨달으셨냐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액세서리의 하나로 생각하시거나 또 교회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두 장을 감람산 강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강론은 모두가 임박한 종말,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종말이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종말이 오면은 천지 개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완전하게 동일한 게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이것이 다가올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될 진리다. 이 감람산 강론은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감람산 강론을 이렇게 마치면서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강론을 다 끝내시고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4장 25장에 소개된 그 감람산 강론을 우리가 이 시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요. 예, 그 중에 마지막 26장 바로 앞에 소개된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잠시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양과 비유, 양과 염소로 이렇게 비유된 그런 마지막 심판에 관한 메시지죠. 모든 인류를 양과 염소로 나누고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 곧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염소에게는, 염소의 반열의 선자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의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이겠습니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돕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을 외면한 자들은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기준은 소위 종교적인 의식이나 종교적인 상상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된 종교의식만을 신앙적 행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실은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과 관계된 어떤 종교적 영역, 그런 영역만을 신앙적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과 염소 비유에 나타난 그런 기준을 제시했을 때 그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영원한 천국에 초대받은 이유가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을 다시 볼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믿기 어렵죠. 정말로 이 선한 일을 행했던, 그래서 그 양의 무리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그렇게 했던 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니.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니. 그럴 줄 알았다면 좀 더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겼을 걸. 아,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염소로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벌의 처함을 말씀하시면서 25장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내일이 세월호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참 죽은 지 4주년이 되는 날이죠. 지난 고난주일 저녁에 고난받은 자들,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런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지 않습니까? 주로 젊은 목사님들이 담임하고 계시는 7개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치른 행사였어요. 저는 그 모임의 기획에 전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생각이 너무나 깊고 참신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구나. 아,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 영역이 과연 이렇게 넓혀져 가는구나. 이처럼 영광스러운 그 새 역사가 펼쳐지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도 말미에 서서 한 몫을 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퍼져나가면서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날 너무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다가 제 집사람한테 야단 맞았어요. 아니, 많이 오셨더구만.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냐. 요즘은 제가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맙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아쉬운 마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 그 종말의 긴박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한다. 이걸 또 가르치지요. 2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유대 최고 지도자들의 음모가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지요.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믿기 어려운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그 죽임 당함에 대한 이 심각한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믿겨지기 어려운 사실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상대방의 인격을 전혀 믿을 수 없을 때
야 임마 네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난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야말로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이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지요. 누구였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가운데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자라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보배였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고급 향유였습니다. 아주 비싼 향유지요. 일일 노동자가 받은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은 당시 임금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고급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서 주저없이 옥합을 깨뜨렸고 아낌없이 그 향유를 우리 주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 곁에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아직 주님 곁에서 주님께 충성한 채 했던 이 위선자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유다가 먼저 말을 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죠. 이 위선자들, 이 선동가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본심을 숨깁니다. 그리고 가장 그럴듯한 논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포장하지 않아요? 군중들을 속이는 그 일도 아닙니다. 군중들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유다에게 꼴딱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유다와 더불어서 마리아를 함께 비난했지요. 이런 내용들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을 해놓고도 궁지에 몰린 마리아에게 절대 우군이 나타났죠. 예수님이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정말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동자 유다와 유다에게 속절없이 동의한 제자들의 논리가 전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다고 해서 예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돈을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주님의 정신에 100배나 부합하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나를 위해서 헌신한 이 여인을 괴롭게 말라.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면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정말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게 될 것입니다. 26장 12절을 보십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믿지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가장 힘주어 하신 말씀, 가장 강조해서 하신 말씀을 아무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이런 심리학적인 용어는 없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심리적 현상을 발견한 거지요. 소위 확증편향이라고 그러지요. 확증편향.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에게 선입견이 형성되거나 소신이 형성되면은 그 자기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그 틀,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온 이야기, 그 자기의 이미 형성된 소신과 그 선입견을 더 확증시켜준 그런 이야기나 정보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은 듣지 않는다. 이게 현대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도 메시아가 죽을 수 없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아주 진지하게 하셨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다 그 말이죠. 확증 편향. 그래서 오늘날에도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던 노진현 목사님, 부산에서 참 인격자로 아주 소문난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40년 목회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후배 목사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것은 오리 등에 물붓기니라. 오리 등에 물붓기니라. 안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시시각각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온몸으로 느꼈죠. 물론 마리아 자신도 이 시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오한 죽음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그 엄중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그분의 인격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소박하고 단순하고 간절한 마음이야 오늘도 여전히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하늘처럼 높았던 마리아의 그 순결한 신앙을 높이 평가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한 그 칭찬이 그의 신앙과 인격의 순결함, 그 고상함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26장 13절에서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복음의 본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한 일을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의 행위는 그가 비록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심오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행동이었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행위를 분명히 당신의 죽음과 관계시켜 해석하셨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마리아의 행위가 기억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자연사로 죽든지 사고사로 죽든지 모든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죽은 사람, 국가를 위해 죽은 사람, 죽음의 모양도 다양하기 때문에 죽음이 미치는 파장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죠. 소크라테스의 죽음, 예수의 죽음,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산화한 애국지사들과 예수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먼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는가? 그걸 봐야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식을 성경이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일반 사람들의 죽음의 근본적인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자신의 죽음과 어떻게 맞닥뜨렸는가?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과 그 맞닥뜨린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상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죠. 깊은 밤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은 그 어둠컴컴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늘 기도하셨던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세 시간 후면 예수님은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죽게 된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바로 그 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신 주님, 땅에 엎드려서 죽음과 맞닥뜨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새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특별히 세 제자만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는다라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단박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누구보다 깊이 아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이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짐을 지지 아니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도 주님이 아셨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당신의 죽음이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고 더더욱 인간의 음모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도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진실한 소원이었죠. 이것이 주님의 진실이었죠. 내가 이 잔을 받기는 너무 힘드오니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때의 기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단 말씀이죠.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그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아들이니까 고난 안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 엄중한 진실을 우리 스스로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어찌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지만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뿐입니까?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심히 부족한 것을 잘 알지만은 우리가 심히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 각인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온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공적 행위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설교를 듣고 있지요. 첫 번째 설교는 주한이 아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런 증언입니까? 아, 이런 사람이 있으니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고의 명령.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세례를 받아야 새 생명을 얻습니다.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중생, 본, 어게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명령, 그 지고의 명령은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마지막 완결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해하는 핵심 단어, 이 키워드가 모든 것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는 결단코 종교계만의 왕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찌 모든 민족을 당신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한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경이입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 은혜로 본에게인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영적인 새 생명이 자라지 않으면 어찌 되겠냐고요. 자라지 않으면 어찌 되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입맛에 맞게 주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지난주에 권사 집사로 취임하신 분들, 장로로 추대하신 어른들이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에 모든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성경에 그 해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해답, 모든 진리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의 말씀이 맞지요. 너희만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만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면 우리의 모든 논쟁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길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구원을 얻느냐? 이 오래된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에 교회가, 당시 캐톨릭이죠, 교회가 부패해가지고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교인들을 협박하면서 그 행위의 대상은 교회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원 없이 헌신해라, 이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진리가
강조돼야 했

했던 것은 마땅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라 도처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교리를 빙자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전무하고 오직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기복주의 사상에 허다한 성도들이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할 것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마땅한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빙자해서 거짓 복음, 거짓 은혜가 날뛰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혼탁한 세대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을 굳게 잡아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7번씩 70번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예수님과 맞닥뜨린 회개여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의 사랑 앞에 엎으러지는 회개여야 합니다.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런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폐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짓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목자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전전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제가 감히 증언합니다. 그런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든지 백보를 양보해도 아주 아주 유치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염려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성숙하지 못함을 빙자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비난해 댄다면 누가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너를 낳은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인생이 감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전에서 누구라서 감히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폄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신학자들에게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에게 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의 그 애절한 심정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공동체에 호소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20절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산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의 심령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는 주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말씀에는 부산 말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두식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에 있는 말씀으로 병상에서 깨달은 하나님, The Enlightenment that David Realized about God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41편은 질병과 배신이라는 이중의 환난을 당한 다윗이 병상에서 회복의 기도를 드리며 깨달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의 이중고를 겪으며 다윗이 깨닫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시편 41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첫째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재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The God who reaffirms what the true blessing is.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고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성공 출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전혀 다른 축복의 컨셉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참된 복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가난한 자가 먼저 시편 41편에 등장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복이 있도다가 먼저 등장합니다. 아슈레입니다. 시편 41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시인데 첫 시인 시편 1편도 아슈레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권이 1편에서 41편, 제2권이 42편에서 72편, 제3권이 73편에서 89편, 제4권이 90편에서 106편, 마지막 제5권이 107편에서 150편입니다. 제1권, 그러니까 1편에서 41편까지인데요. 이 제1권은 히브리어 아슈레로 시작해서 또 히브리어 아슈레로 마칩니다. 복이 있도다로 시작해서 복이 있도다로 마치는 것입니다. 제1권의 편집 의도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제1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강조하고 마지막 제1권의 마지막 시인 41편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복을 강조하십니다. 성도는 축복의 유통업자며 복덩어리입니다. 성도의 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채워집니다.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대인관계를 통해 그것을 나누며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대인관계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다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과 삶을 분리시키려는 어리석은 의도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충격받습니다. 믿음이 좋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어찌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는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1편은 시편 1편을 상기시키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는 것이 복의 완성임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복을 다 받는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 복의 완성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오류 가운데 살아갑니다. 첫 번째 오류는 믿음이 좋다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사람들과 너무 잘 지내고 심장도 간도 쓸개도 다 사람들에게 내주면서 정작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르면 술집이고 지옥이고 새벽이라도 달려가면서도 교회 일이나 예배에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둘 다 모순이며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편 1편의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시편 41편의 복을 함께 누려야 참 복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자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좋아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유명하고 부유하고 잘생긴 사람들만 좋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주고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이 히브리어 딸은 이 단순히 물질적인 빈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만 베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복합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영육간의 가난한 자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하는 본문의 의미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혼의 스크래치가 심한 영육간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즘 공유 경제를 외치며 뭐든지 공유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복음도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반드시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공유되어야만 합니다. 나 혼자 독점하고 나 혼자 즐기는 것은 복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참복은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41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The God who rewards the blessed with sets of multiple blessings. 다윗이 병상에서 깨달은 또 하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삶의 결론을 알려줍니다. 그가 가난한 자를 권고하며 복 있는 삶을 살았더니 어떤 축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까? 종합 선물 세트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1절에 보니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임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런 자는 재앙의 날에 건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에는 그를 지키시고 살게 하십니다. Protect and preserve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십니다. 강력한 히브리어 수동태 미완료형이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동태라 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것이요. 미완료라 함은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는 축복의 샘물이 계속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복, heavenly blessing이 끊임없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들이 대박 터집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들이 나를 강제로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절정은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꼭 캘리그라피 하셔서 환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3절만 알려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절도 함께 알려주셔야 됩니다. 복받을 삶을 살아야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료도 급속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혼자만 누리고 나누지 않는 자가 3절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1절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3절의 복과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41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원수의 악담과 저주와 거짓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The God who gives grace even in the midst of malice, curse and lies. 마지막으로 다윗이 병상에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의인을 보호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원수의 악담이 등장합니다. Say in malice. 이것은 악담을 하다 저주를 퍼붓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병들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했을 때 원수들은 다윗이 어느 때에나 죽을지 그의 이름이 언제 사라지고 부고란에 오르게 될지 학수고대하며 악담을 했습니다. 6절에 보니 병문안을 가장해서 다윗을 찾아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윗에게 해로운 악을 선포했습니다. 가서 보니 다 죽어가더라. 다윗은 이제 끝났으니 우리는 압살롬 편에 붙어야 산다 등등 말이죠. 7절에 보니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윗에 대해 수군거리며 최악을 기대했습니다. They imagine the worst for me. 8절에 보니 다윗에게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병상에서 못 일어나고 죽을 것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9절에 보니 가장 신뢰하고 왕의 떡까지도 나눠 먹던 사람, 학자들이 추정할 때 그의 전략가 아히도벨마저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의 신앙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하오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 하나님, 다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좌우지간 하나님.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니 원수가 결코 다윗을 이기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다윗을 붙드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You hold me in my integrity. 다윗이 완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사는 자가 온전한 자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지키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찬송하며 시편 41편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병상에서 중병과 싸우고 또 설상가상으로 아들의 반란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많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복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서 진정한 복을 완성하는 복덩어리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0: 지금까지 크리스천 초중고등학교를 세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사역자며 베스트셀러 전도는 어명이다의 저자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말씀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화난 방에서 갑자기 정전이 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죠. 하지만 여전히 방 전체를 환히 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아무리 작은 초라도 불을 밝히면 상황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세상의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다면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주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빛 가운데 살라고 권면하였는데요.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있다면 그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빛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자리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오래 있다 보면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저희 BBM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늘 빛 대신 주님을 만나 밝은 삶을 사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1번째 시간. 예상했던 대로 통감부로 불려간 길선주 장로에 대해 일본은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였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교회가 그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1: 장대현 교회는 당시 출석교인만 3,000명을 넘어섰는데 그 수치는 지금으로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장대현 교회만이 아닌 그 외 교회들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장대현 교회를 비롯한 남분박 교회와 산정현 교회 등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그 뒤를 받쳐주고 있었고 북감리교 소속 교회들조차 든든한 지원군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통감부라 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2: 그래, 내래 모의가 할 말이 있어서 불렀시오. 오늘에 바쁜 사람이니까니 날래 말을 하라오요.
3: 아하, 처자가 어디서라고 지금 얘기를...
4: 아, 길선주 장로님. 아니, 길선주 선생님. 우리 통감부는 작금의 상황에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 교회가 성도들로 넘쳐나니까니 무서워서 기르는 것 아니겠소?
3: 뭐야? 무서워? 내 처자를 당장...
4: 아, 가만. 길선주 선생님, 우리는 교회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할 길이 사라질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2: 협력할 길이 사라진다? 아니, 누가 누구와 협력을 한다는 겁니까?
4: 우리 통감부를 비롯한 일본은 조선의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많은 돈과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회에는 많은 인재들이 모이고 또 신학문을 가르치는 유일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우리 일본 정부와 등을 준다면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길선주 장로님?
2: 우리는 적을 만든 것이 없소이다. 단지 우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고 실천할 뿐이요.
4: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린 당신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데 교회가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이건 저의 진심입니다.
2: 천하의 일본이 그것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통감부가 이 길선주에게 부탁을 하다니.
3: 이보시오, 길선주 장로! 쓸 때가 아니야!
2: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린 그 누구와도 등을 진 적이 없소이다. 다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지시한 대로 가는 것뿐이요. 알겠소?

0: 아이, 목사님, 아유, 이거 너무 늦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라면 벌써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직도 안 돌아오셨으니까니, 아유, 이거 걱정이 됩니다.
1: 아유, 지금쯤은 벌써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아유.
2: 아유, 선교사님, 예, 걱정되시지, 예.
3: 그렇게 걱정이 되십니까?
2: 아, 뭐, 예. 우리 교회 지도자를 외놈들이 대불고 갔는데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아휴, 가봐야 하는 거 아인겨.
3: 우리가 저들 앞에서 무슨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돌아올 것입니다.
2: 참말로 그럴까, 예.
3: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일본 통감부라고 해도 하나님의 종을 그리 함부로는 다루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그분 뒤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0: 아유, 저 그렇기는 한데, 아유, 주여, 제발 아무 일 없이 우리 장로님이 돌아오시도록 해주시라요. 제발 말입니다.

0: 이건 놈이 행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먹으면 좀 변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건 놈을 상대놓으면 진이 다 빠집니다.
1: 그 정도는 돼야 우리 대일본 제국하고 상대할 수 있지 않겠나?
0: 아이, 그렇지만 어지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놈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그래, 길선주 장군은 어떻게 하고 있냐?
0: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기도를 하고 있어?
0: 벌써 열 시간째입니다.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눈만 감고 있습니다.
1: 그래, 그거 듣던 대로 대단하구만. 그래,
0: 아, 저렇게 가만두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1: 지금도 충분하다.
0: 충분하다니요? 요절을 해서라도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1: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굴복할 죄가 아니다. 스스로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0: 생각을요?
1: 우리 같으면 저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그래, 놈의 신이 뭐라고 계시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2: 길선주 장로는 통감부 지하에 갇힌 가운데 깊은 기도를 했다. 정식으로 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지만 그로서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3: 주여, 이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의 뜻을 보는 영안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자들 인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주여.
2: 길선주 장로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였죠. 민족의 등불을 높이 켜고 하나님의 깃발을 지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양 장대현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먼저 성령 운동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매일 5시 57분에 들려지는 찬양이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그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것은 저희 BBN 방송의 주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2년 10월 2일 오후 5시에 첫 방송을 하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사역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찬양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인 고백이 모든 은어 방송에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5시 57분에 방송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많은 어린이들이 슈퍼마켓 주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한다지요. 또 어른들은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노래로, 시험으로, 예술작품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출생이 어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새로운 출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출생을 한탄하던 저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누군가는 내가 감히 어떻게 영적인 삶을 즐길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으로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겸손이 아니고 성숙 지향을 저해하는 말이며 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흥회나 사경회, 2, 3일 참석해서 순식간에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신앙의 성숙은 시간을 요하는 일로서 지속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한국어 무료성경대학에 등록해서 날마다 한 레슨씩 공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얻고 유혹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삶 속에서 영적인 성숙의 삶을 즐기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지금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구약 성경 시편 29편에서 32편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2: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로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4: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2: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근겁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비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긴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4: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시편 29편에서 32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루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다루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종종 기도 시간이 힘들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다면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한 지금 서너 시간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귀한 말씀, 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16장 21절로 22절의 말씀 함께 나눔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어디 있든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슬프고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다면 또 마음이 상했다면 돌아오는 아침에 기쁨이 찾아올 것을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슬픔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계심으로, 즉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생기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주님 때문에 받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질 수 없는,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슬픔과 그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24절을 보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법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25절로 27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친히 너희를 여러분 여기서 때가 이르면이라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그들은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는 기도 응답을 마지못해 하시는 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지금 우리 주님 얼마나 상세하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설명하고 계신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성령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공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컨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 대해 관대해지시리라고 요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오히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아버지께 너희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접근하기가 까다로운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그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세세하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기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고 또 그분께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로 나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28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의 주요 절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꼽지만 저는 그 외에도 이 요절을 첨가하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성자께서는 한 가지 목적, 즉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요. 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그분께서는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의 큰 흐름입니다.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박해의 감정 또 어떤 그 박해의 그림들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고 일러 주셨지만 승리로 마지막을 장식하셨습니다. 당신께서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거죠. 이 구절은 베들레헴보다는 큽니다. 그리고 그 넓이도 넓습니다. 이것은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보좌인 영원으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는 그분께서 이 땅에서 보내신 그 짧은 기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분께서는 영원에서부터 나오셔서 영원으로 돌아가셨던 거죠. 29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또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커다란 확신이 생겼어요. 그들은 사실들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으며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은 말이죠, 여전히 그분께서 지나가셔야 할 죽음의 검은 강을, 또 부활의 문과 아버지의 영광으로서의 승천 이 과정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우리 31절로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모두 흩어질 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혼자 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시다, 혼자가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신비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 시편 22편으로부터 인용된 말씀 역시 동일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 설명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시편 22편 3절의 말씀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가 있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갈라졌듯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도 나름대로 이러한 아픔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인간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십자가에서 하셨던 구원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이 지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요. 이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받아들이게 하셔야만 그렇게 믿음의 경지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곳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보도록 하죠.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참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 33절에서요, 평안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평안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16장이 마치게 되는데, 평안이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고 다른 어떤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평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교인들의 봉사에서도 평안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분명히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어떤 평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환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보면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어요. 주님께서는 승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매우 많이 듣게 되는데, 승리하는 삶을 사셨던 유일한 분은 그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승리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살게 하심으로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우리 자신과의 동일함을 배우고 그분과 교제를 맺은 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이 주는 열매인 담대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우리 삶에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 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덕목인지 몰라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16장을 마치고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장 가운데 하나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읽는데 어찌 보면 한 3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공중 기도의 길이에 대한 좋은 표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3분 동안 여러분이 공중 기도를 마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너무 많이 말한 것입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께 매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요점만 간추려 하는 간단한 기도는 우리가 듣기에 길고 투수없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회중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때로는 지루하고 얼마나 길게 진행되는지요. 간단히 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 불필요한 말을 많이 늘어놓는 그런 기도보다 훨씬 저는 유익하다고 봅니다. 주님의 다락방 메시지는 이 기도에서 클라이막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는 주님의 말씀 계단의 맨 꼭대기요, 산의 정상과도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 위대한 장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이 17장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매트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 17장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행해진 강연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안이 되는 강연을 동반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기도다. 루터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진실로 온기를 측정할 수 없는 기도이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그분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온 마음을 나타내셨으며 그 모두를 쏟아 놓으셨다. 이것은 매우 정직하고 단순하게 들린다. 이것은 매우 깊고 매우 풍부하며 매우 광범위하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필립 멜랑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하나님 아들에 의해 되어진 이 기도보다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하고 더 열매 맺으며 더 장엄한 기도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개혁자 존 낙스도 평생에 거듭거듭 읽었던 기도라고 말을 하면서 임종시에 그의 아내가 무엇을 읽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는 뭐 서슴없이 내가 처음으로 내 탓을 내린 요한복음 17장을 읽어주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거듭 읽었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헨리 8세 때 로체스터의 주교였던 피셔는 순교 직전 이것을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읽기도 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중에 위대한 장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과 다루는데 그게 사실 부족해요. 참 적합하지 않아요.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17장을 다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아주 그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 사이를 계속해서 오가는 교제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전생에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홀로 기도하실 장소로 가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기도를 이루셨다 해도 주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들으시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또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또한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제 기도에 아니라고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때로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6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와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1절부터 53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 54절부터 61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뒤에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오늘은 41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죠.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절에 나와 있는데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이제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창세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이방인들을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 하면 이건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단지 어떤 조상이 되는 그것만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끔,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솔로몬은 일찍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온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당연히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빈부귀천 남녀노사 끝없이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 속에는 당연히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솔로몬 왕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또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44절 45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올렸습니까? 주의 백성이 적국과 전쟁을 할 때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쟁해 나갑니다. 나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를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자, 자막에 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전혀 원하는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이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전쟁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입시철인데 입시도 일종에 보면 전쟁이죠. 내가 들어가느냐 네가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경쟁을 해야 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런 경쟁 외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고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예. 생활 현장에서 내가 또 참 이렇게 내가 또 이제 오늘 하루 싸우면서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 중에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나오십시오. 그렇게 신실하게 새벽 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참 잘하시는 거예요. 부득이 못 나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꼭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그날 그날의 큐티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날의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있는 분들은 우리 새벽 예배 그 시간에 맞춰서 스마트폰 키면은 또 실시간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46절부터 50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 자, 이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또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번에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주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적국으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지요.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후손이 뭘 잘못해서 혹 적국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갔고 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뭐가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회개죠.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47절에 보시면 돌이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47절에 보시면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시련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46절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죄에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먼저 돌이키고 마음으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1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도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와 자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런 기도, 솔로몬의 후손들을 위한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결국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기 한참 전에 이미 우리 후손이 혹시 잘못해서 적국으로 끌려가게 되거든 하나님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결국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의 현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우리가 잘 모르죠,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만약이라는 어떤 전제를 지금 솔로몬의 기도가 다 그런 거예요. 만일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기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세한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내 자녀, 내 손주들의 미래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물려주는 게 최고가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는 것, 기도에 저축 많이 해놓는 것, 그럼 그 기도의 힘으로 결국 그들이 잘 될 것입니다. 못 되었다가도 결국 다시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자, 52절, 53절 계속 보겠습니다. 52절, 5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52절 53절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시작된 솔로몬 왕의 기도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성전을 향해 하나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게 그의 기도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보통 큰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16장 24절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겠는데 54절부터 61절까지가 이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54절, 55절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이제 솔로몬 왕이 기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겠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을 보시면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손을 향하여 이렇게 하늘로 폈다 하는 그런 말씀만 있었는데 아마 기도하는 중간에 솔로몬 왕이 어느 순간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뒤에는 일어서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떤 축복의 말씀을 했느냐? 56절 말씀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56절 말씀은 축복의 내용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부터 한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태평 주신 것, 그것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루하루 나라금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우리로 하여금 편히 참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7절 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이제 57절부터 본격적인 축복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축복 내용 중에서 이제 57절 내용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게 기도 내용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언뜻 보면 이게 기도인지 축복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기도 같잖아요. 그렇죠? 기도 같죠? 5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축복인데 왜 이게 기도같이 느껴지느냐? 이게 우리 한국말, 한국 언어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갖다가 만약에 영어로 읽으면 이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축복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기도와 축복, 기도와 축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도와 축복의 공통점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게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은 말하는 대상이 다른 것이 그 차이점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죠. 축복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축복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그 헷갈리면 안 돼요.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예요. 빌축자거든 이게. 복을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누구에게 해주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하면 그거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축복은 이런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57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은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영어를 이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57절부터 60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하나님이 3인칭 대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He 이렇게 그분 이렇게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도라면 하나님이 몇 인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2인칭.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이 가야 되니까 2인칭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축복에서는 이제 이 사람에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3인칭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NIV나 NASB 성경으로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May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May라는 말은 기원한다, 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God bless you인데 그 앞에 May가 사실은 생략된 거예요. May God bless you.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한 그거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May는 그냥 생략해버리고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근데 이 앞에 May가 있는데 May의 의미는 기원합니다. 빕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NIV, NASB 이런 성경으로 쭉 보시면 이게 May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기원한다. 빈다. 이런 뜻. 누구에게 비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비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7절에서 말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좋은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저는 이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뭐 많은 거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5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자, 이번에는 어떤 축복의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축복했습니다.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근데 57절 그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실 것을 축복해 주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시려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늘 향해야죠. 그런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서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바른 마음이 아니죠. 도둑놈십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9절 60절 또 보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번에는 어떤 축복을 했는가 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돌아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1절입니다. 6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61절 말씀은 이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60절까지는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었고 61절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당부를 했어요?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그의 법도나 계명을 행하라, 지키라, 이런 당부를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지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고 사는지 안 사는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실천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기에 말씀하신 이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레엄 목사님은 BBN의 본사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입니다. 이분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어린 딸이 뜰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이 아빠, 바이 아빠 하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딸의 눈에는 먼 하늘에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는 복음을 들고 세계를 다니고 있는 아빠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길에는 그만큼의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들고 어떤 산을 넘고 있습니까? 또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아름다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지 BBN 한국어 방송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다니엘 그 열두 소설에서 조금만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로 이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지, 어느 정도로 도둑놈들이 되어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뒤집어엎는 거예요. 너희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유력한 지도자를 하는 너희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너희가 율법을 위한다 그러고, 너희가 성전을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다. 너희 속에 그 욕심을 채우려 도둑놈 심보가 가득한데 이게 무슨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하고 성전을 위하는 하고 뒤집어엎는 거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 그 전반부 말씀입니다.
2: 오늘 무슨 날이죠? 1월 1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오늘 새해라 그래요?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 또 뜨는 거죠. 어제 태양, 오늘 태양 다른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어제 뜬 해가 오늘 또 뜨잖아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하니까 태양이 비춰지는 거죠. 그 태양은요, 하늘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대로 있던 태양입니다. 그게 새 것은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 자꾸만 새 것을 찾고, 새로운 날이다, 막년에도 하고, 신년에도 하고,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사는 게 지루해서 그래요. 사는 게 지루해서. 그럼 날마다 새로운 일에 퐁퐁 사이다 트듯이 막 터지면, 뭐, 날과 달과 즐기고 의미 없어요. 날마다 새로운데. 너무 지루하잖아요. 1년 360일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오늘은 설날이라 하자. 한번 즐겨보자. 그래서 날과 달과 즐기, 우리나라 세시 풍속도 그런 겁니다. 노동을 하면서 날마다 농사 짓는 그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니까 세시 풍속 24절기 정해가지고 좀 쉬어가면서 먹고 마시면 또 이 세시 풍속은 다 달력과 연결되어 있는데 농사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뭐 씨앗을 준비하고 파종을 하고 감자 삭을 내고 뭐 감자 이렇게 씨를 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요. 세시 풍속을 만드는 이유는 삶의 활동력, 삶의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시풍수를 만들어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예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딱 한마디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옛 하늘과 옛 땅을 보면 다 지루해요. 설도 지루하고요. 무슨 절기도 다 지루해요. 오직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 다 새로 있다. 옛날에 있었던 건 반복해요.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제 양복이 좀 타이트합니까? 요새 옛날에 입던 양복을, 한 10년 전에 입던 양복을 입었는데 그거 우장박이 같아요. 그때 어떻게 그거 입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품이 이만해요. 그래서 그 배가 아까워서 줄여보려고 저 양복점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수선집에 그냥 하나 기성복 사 입었어요 이러더라고. 그거 뜯어서 수리하는 비용이 더 비싸대요. 사는 것보다. 아, 그때는 왜 품이 이렇게 큰지 몰라요. 바지도 이렇게 커. 아, 제가 입어보니까 이거 제 옷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그게 멋있다고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치마 길이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바지 품이 뭐 길었다가 짧았다가,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헤아려 새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새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 옛 체제가 전복이 일어나요.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뒤집어엎어버렸잖아요. 왜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옛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안식일이고 뭐 성전이고 하고 간에 다 뒤집어엎는 거예요, 지금. 그 안식일과 성전이라는 것들이 다 그림자예요. 날과 달과 절기가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이고 그림자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새 언약의 완성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으로 이제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림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되죠? 스가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말 타고 가지 않았어요. 나귀 새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 알아요. 스가랴서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야,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였고 표적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으니까 나귀 새끼 오니까 야, 메시아 맞구나 하고 사람들은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고 자기들 너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벗어 막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짐승들 막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대. 성전이 도둑놈의 소굴이 되어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완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전을 통하여 먹고 사는 사람이 약 20만 명에서 30만 명 된대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그 계열들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밥줄을 끊어놓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밥줄을 끊어놓는 그 예수를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어 쫓아버리고 또 막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고함을 지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무화과 나무 하나 마르는 사건 지난주 보았고요. 오늘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의 상 장사 다 내쫓아버리잖아요. 네가 도대체 대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필요하거든요. 환전도 해야 되고 짐승도 사서 제물로 드릴 때에 이건 율법에 다 허락한 거예요. 그들이 그냥 장사한 거 아닙니다. 우리처럼 막 시장 도떼기 장사처럼 그렇게 장사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따라 엄격하게 환전해주는 사람 필요하고 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짐승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필요로 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를 예수께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성전은 여러 뜰들이 있어요. 뭐 솔로몬 행각도 있고 이런저런 이제 행각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유대 사회나 우리 사회, 우리나라나 동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면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권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것만이 아니라 민사에 관한 것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룹니다. 이들은 물론 법을 만들 수는 없는데 율법을 가지고 부칙을 만들어내기는 해요. 산헤드린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는요, 입법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사법권, 행정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들은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이고 회원은 유력한 제사장들과 지도적인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명망 있는 평신도의 무리들입니다. 이 명망 있는 평신도의 무리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평신도 운동입니다. 바리새인 평신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아주 명망 있는 평신도들의 이 대표들, 그래서 총 71명입니다. 의장이 한 명이고 나머지 70명 회원이니까 71명의 남자들로 이루어진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요, 민사소송도 여기서 다 다룹니다. 재판하는 곳이죠. 그런데 로마가 사형권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권은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는 거의 자치권을 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민사적인 것도 작은 것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권한을 가진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 다 질서가 이미 기존에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성전 제사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엄격하게 질서 잡혀서 돌아가는 예루살렘의 질서의 근간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위 문제가 나와서 우리나라 현실도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또 대통령 하는 사람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은요, 이 성경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들이 이제 권위를 주죠. 국민들이 권위를 위임시키는 겁니다. 질서를 잡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질서를 잡으라고 권위를 주어놨더니 위임한 거죠. 국민들이 위임을 한 겁니다. 권위를.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권위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생각해요.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총칼로 권력을 잡던,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총칼로 권력을 잡은 역사가 있죠. 돈으로 권력을 잡던, 언론 플레이로 권력을 잡던, 권력을 딱 가지게 되면 권력 가진 자기들이 국가인 줄 착각해요. 이런 국가라는 말은 없어요. 국가는 없어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국가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국가라 그래요. 그래서 입만 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국가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이건 우리가요, 수백 년을 왕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런 왕조라는 것은 종묘 사직 얘기하면요, 불법도 통해요. 종묘 사직을 지켜야 됩니다. 종묘는 뭐예요? 왕들의 조상이에요. 사직은요, 토지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실과 국가예요. 그러니까 종묘 사직 그러면요, 어떤 불법도 통했던 것이 조선 600년 시대, 왕조 시대예요. 종묘 사직 그러면요, 아무도 그 근위에 대항을 못 합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권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뭐해요? 반역도 일으키고 역성혁명도 일으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온 국민들을 그 개조하려고 뭐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그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만 명이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원래 예술이라는 것은요 반항하지 않으면 현재 체제를 비판하지 않으면 그 예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예술가들의 기질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뭐 보조해주는 거 보조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시사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성경을 볼 때에도 유대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타락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가 아까처럼 대단한 권위를 가진 단체인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일한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또요, 율법을 위하여.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율법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또 성전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은 뭐가 되어 있어요?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도둑놈.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들이 도둑놈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다 보았잖아요.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열두 소선시대 조금만 살펴보면요. 어느 정도로 이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는지, 어느 정도로 도둑놈들이 되어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하신 그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너희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유력한 지도자를 하는 너희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고, 너희가 율법을 위한다 그러고, 너희가 성전을 위한다고 하는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다. 너희 속에 그 욕심을 채우려 도둑놈 신보가 가득한데 이게 무슨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하고 성전을 위하는지 하고 뒤집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5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1장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이미 찾아본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말씀이 18절에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런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느라.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는 이 일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뭘 의논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왜? 그들의 심보가 다 들켰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도둑놈의 소울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고발을 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자기들끼리 암묵하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리베이트는 받아도 돼.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으로 희생하는데 이 정도 대가는 받아도 돼. 이 정도 커미션 받아도 돼.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있는 속을 다 드러내버린 거죠. 너희는 도둑놈의 속으로 만다. 그래, 너희가 도둑놈이란 말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놈 이거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호시탐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파악하고 조사하면서 질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걸리기만 해라. 내가 죽여버릴 거야. 무엇으로? 율법에 걸리기만 해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23절 본문을 보십시다.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시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오고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 그러니까 이런 권위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에서 줘야 되는데 너 누가 도대체 권위를 줬길래 성전을 뒤집었고 여기서 가르치느냐 설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만약에 오늘 제가 아무 이유도 없이 결석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가 오늘 여기 안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당신, 무슨 권위로 거기서 설교하느냐고 누가 물어야 됩니까? 당회원들이 물어야 돼요. 당회라는 것은 강단에 누가 설지를 결정하는 곳이에요, 당회가. 그러면 당회원이 와서 장로님 나오셔서 당신 어디서 왔어요? 누구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 설교해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제가요, 사실은 그 뭐, 이상호 목사님이 말씀해가지고 오셨는데, 왔는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사 자격증도 다 있고, 이렇게 라이센스가 다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그 당신 권위가 있네요. 허락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떡해요? 내려가라 해야 되잖아. 내려가라고. 당신 거기 설 자격이 없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제가 청년 때에, 강도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장로가 막았어요. 또 왜 장로는 또 저기 따로 앉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장로를. 그러니까 강도사가 설교를 하려니까 장로가 막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실랑이가 일어났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거 같이 목격했거든요. 같은 청년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여기는 강대산, 이 강단이라 그래요. 이 설교하는, 강론하는 자리가 이 강단이라 그러고, 원래 밑에 상은요, 성찬상이에요. 그래서 성찬상은 납작하게 되어 있어요. 성찬상 앞에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이 밑에는 성찬상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강단에는 장로와 목사는 올라오고, 밑에는 뭐예요? 집사 또는 여전도에 하면 밑에서 사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강도사가 좀 성격이 괄괄한 강도사예요. 내가 뭐 굳이 실명을 말할 수는 없죠. 그래 강도사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장로가 막은 거예요. 장로가 왜 막았어요? 여기는 목사만 올라가는데 왜 강도사가 올라가느냐 이 말이죠. 그 강도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 강도사 인허 받았습니다. 강도라는 말은 도둑놈이 아니고 강도 말은 강론,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신이나 뭐 그 종신 같은 게 저는 뭐 고신과 종 합신의 그 고신과 합동에 이렇게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고신 합동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면 신학대학원 3년을 마치면 그 강도사 고시를 쳐요. 대학원 졸업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도사 고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막 재수도 하고 그러는데요. 강도사 고시를 치고 나면 이제 총에서 강도 치고 노회에서 허락을 해요. 당신은 강도사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강론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강도사 1년 하고 나면 또 목사 안수 목사 고시를 또 쳐야 됩니다. 이 목사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목사 후보생 고시라는 게 있어요. 목사 후보생 목사 되기 전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신학 대원을 가려면 목사 후보생 고시를 쳐야 돼요. 그래서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 고시에 합격하면 노회에서 면접해서 신학 대학원 입학 추천서 써줍니다. 노회에서. 그러니까 노회에서 추천을 해야지 신학대학원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종이 신학대학원 못 가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마치면 이제 강도사 고시 마치고 목사 고시를 마치고 그럼 목사 이제 자기들을 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급했죠. 전도사 때는 어디서 설교해요? 밑에서. 제가 어릴 때 고신이었거든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장로님은 주일 낮에 설교할 때 여기서 설교하세요. 근데 담임 여 전도사님이니까 밑에서 설교하더라고요. 주일 낮 11시 예배는 장로님이 설교해요. 내가 그 장로님 아직도 그 시골에 살아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게 보여요. 매주 11시에 장로님이 농사짓는 장로님이 그 설교하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게 고신이라는 그런 어떤 전통들이 죽은 전통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전도사님은요 설교 잘하세요. 그분은. 근데 그분은 밑에서 설교했다니까요.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 이럴 때는 이제 전사님이 하고. 저는요, 여러분들의 여건 신장을 얼마나 신장시킨지 아십니까? 여전도에 옛날에 우리 여전도 헌신예배 할 때에 여전도 회장도 어디서 사회 봤어요? 다들 여기서 하잖아요. 저는 집사님 올라와서 여기서 하세요. 다른 게 목사님이 의아했을 거예요. 아, 여전도 회장님이 여기서 딱 사회 했다고요. 목사님 옆에 앉아 있는데. 그때부터 막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런 것을 뭐로 여기고 있어요? 권위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위 부르셨어요? 진짜 권위는요, 섬기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 안에 권위라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죽어지고 낮아지는 그것을 권위로 하는 것이지 군림하고 폼 잡는 것을 권위를 안 그래요. 근데 물론 강단에 설 때에 두리고 떨리면 참 좋은 내용, 좋은 모습입니다. 그 한일 처시라고 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저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 여전도를 조직했대요. 여전도를 조직해가지고 헌신예배를 한번 하니까 그 여전도 회장님이 사회를 보러 하니까 이렇게 사회를 보더래요. 이렇게. 왜요? 그 위에 방석 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사실 목사도 오래 하다 보면 여 올라가는 게 막 여사로 올라오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여기 오면 이제 뒤에 잠시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늘.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리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어떤 권위에 눌려 있었어요? 엉터리 같은 그런 권위. 위에 서고, 아래 서고. 이런 유교적 문화 속에 꽉 물들어 있는 거죠. 예, 그런 권위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와서 질문하죠. 야, 너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성전을 뒤집었고 무슨 권위로 설교하고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질문하시죠. 이게 랍비들의 방식인데요. 질문하면 다시 대질문을 하는 겁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질문했는데 그럼 나도 하나 묻겠다.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25절, 27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들은 갑자기 당황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잖아요. 요한의 세례,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의 증거를 안 받느냐? 세례 요한이 뭘 증거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증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세례원이 증거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원을 무엇으로 합니까? 선지자로 아는데, 그러니까 세례원을 선지자로 아는데 이 세례 요한을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칠 수 있거든요. 진퇴양난이죠. 그래서 급히 자기들에게 의논합니다. 25절에 요한의 새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부터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질문을 어디로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답 안에는 예수님이 답을 하셨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외친 그 외침을 백성들이 알고 있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를 믿는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세례 요한의 증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오리라, 그리스도가 오지는 엘리야가 오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역할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로 돌이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성령으로 인하여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이 세례 요한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 와서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입니까? 막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아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분으로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불로 세례를 받으면 심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지는, 이게 불세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은 세례 요한의 손가락 하나에 딱 모아집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손가락에 모아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세례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말을 듣는다면, 세례요한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례요한의 증거 두 곳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7절. 7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외침이 너무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아마 이 사내들인 공의 회원일 수 있어요.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버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합동적 교회니까, 교단이니까 합동적 총회 임원들 보고 뭐라고 그래버려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노예 임원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다면 그 총회나 노예가 가만히 두겠어요? 세례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은 이 돌멩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세례원이 어떻게 해요? 유대사의 전통을, 그들의 기득권을, 지금까지 믿고 믿어왔던 수백 년, 수천 년의 그 전통들을 뒤집어 엎는 역할을 세례원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야 해요. 우리가 오늘 1월 1일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들이 진짜 신앙이었는지 보잔 말이에요. 종교로 화석화된 그 전통에 붙들려서 나 이 정도면 구원 받았겠지. 나 이 정도면 복음도 들었겠다. 나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해도 나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어. 나는 복음까지 들었어. 라는 것들을 세례원에 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지금 나무뿌리에 놓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른 보험, 누가 보면, 뭐, 군인들은 억압하지 말고 세리는 정한 세금만 받아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세례원 아직도 구약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기서 진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님이라고 세례원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즘 쓰레기 매립지에서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는 점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 고압으로 탈취제를 발사하는 기관포를 이용한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탈취제를 뿌린다 하더라도 그 향내는 악취의 근원이 제거될 때까지는 단순히 가리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다윗 왕도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 그는 자신이 도덕적 잘못을 기리기 위해서 침묵, 기만, 경건 등의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그것을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다시는 죄를 가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깨끗하게 씻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0: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비벤은 모든 상업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기독교 선교 방송입니다. 복음사에게 이 비벤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비벤 한국어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통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해 믿음으로 이렇게 후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저희 비벤에서 고지서나 독촉장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비벤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께서는 저희 비벤 한국어 방송을 후원해 주신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을 늘 감사하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위해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통, 질병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를 탱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 재물을 많이 모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겁게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 만약 지금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제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구원의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4화 플로이드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간혹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거나 혹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숨기고 싶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다른 이들에게 거절감을 느낀 후 관심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방탕한 길에 자신을 내던졌죠. 하지만 그는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고 끝내는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가장 축복된 기회로 변화되었습니다.
3: 의사 선생님이 플로이드 보고 뭐래?
4: 우리 플로이드가 소아마비래요.
3: 소아마비? 전에 우리 조이도 소아마비였잖아.
4: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난 아들을 또 잃고 싶지 않아요.
3: 아인 지금 어디 있어?
4: 격리병실에 있어요. 만약 우리가 플로이드를 잃는다면 난 어떻게 하죠? 플로이드! 내 말 들리니? 너 지금 바로 집에 오는 게 좋을걸? 플로이드!
3: 아이 또 사라졌어?
4: 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달아났어요.
3: 그 녀석이 그 예전에 우리가 다시는 못 걸을까봐 걱정했던 아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구만.
4: 이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달아나요. 내가 심지어 녀석 신발까지 감춰뒀는데 그럼 아예 맨발로 도망가더라고요.
3: 5살짜리 꼬마가 해진 후에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되는데 말로는 안 되겠구만. 녀석이 집에 들어오면 아주 흠씬 때려줘야 되겠어. 그리고 개 사슬을 매가지고 자물쇠로 채워놔야지 안 되겠어. 그러고서도 또 달아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0: 왜 5살짜리 꼬마가 자꾸 집에서 달아나곤 했을까요? 똑같은 이유로 그는 25살에도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됐죠. 지금 사슬을 끊고 해서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플로이드 플럼의 실화 간증입니다.
1: 저는 4살 때 수화마비에 걸려서 언어 능력을 잃고 말을 더듬게 되었습니다. 집은 가난했고 장난감도 없었고 친구도 한 명도 없었던 저는 5살 때부터 집에서 달아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집안에 저를 붙잡아 두려고 하셨지만 부모님이 저를 묶었던 개사슬을 풀어주시자마자 전 또 다시 달아났죠. 불량스러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길에서 준 담배꽁초로 담배 피는 법을 배우기도 했고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져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을 2년 동안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린 아버지가 여러 직업을 전전하심에 따라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제가 10살 때 이사한 곳에선 이사를 하자마자 불량배 아이들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 저는 턱뼈가 거의 부러졌는데도 야구 방망이까지 들고 싸웠고 결국 저들은 저를 멤버의 일원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들과 어울려 볼링을 하거나 포커게임을 하면서 새벽 2시까지도 밖에서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살 때 아버지는 저를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셨습니다.
2: 블로이드! 당장 멈춰! 똑바로 서 있어! 너 왜 이렇게 등을 구부정한 채로 걷는 거야?
3: 아침은 못하겠는데...
2: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어서! 그래, 그러니까 더 낫잖아. 바로 거기서 멈춰! 언제든 말을 하다가 더듬기 시작하면 바로 멈춰.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면 더 나빠질 뿐이니까. 아빠 말 이해하겠니?
3: 네.
2: 그래, 서둘지 마라. 말을 더듬을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모든 말을 다시 시작해. 단, 천천히 말하는 거야. 알았지?
1: 11살 여름방학 때는 이모와 외삼촌이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매우 독실했습니다.
4: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성경 내용이 이해되니, 플로이드?
3: 그런 것 같아요.
4: 너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 이 겸손이란 말은 교만의 반대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지.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말씀드려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말씀드려야 되거든.
3: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말편자 던지기만 빼고요.
4: 아니야, 넌 그 이상의 재능이 있어. 단지 네가 아직 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야. 성경에서 말이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께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 혹시 성경 읽어본 적 있니?
3: 한 번 읽어봤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4: 그렇지. 계속 노력해봐.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아마 더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을걸? 알겠지?
3: 네.
1: 외삼촌의 말씀이 흥미롭긴 했으나 그때는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제가 말을 더듬지 않도록 그리고 똑바로 서서 걷도록 지도해 주셨고 결국 저는 말더듬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13살이 되자 제 또래의 다른 남자애들과 비슷해졌습니다. 전 그 해 난생 처음으로 술에 취해봤는데 그 후로 언제든 술을 마실 때면 성격이 난폭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15살 때 미용을 도와 헛간에 페인트칠을 하던 중에 사다리가 미끄러져서 저는 그만 12m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5: 플로이드? 사고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덕분에 네가 무사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6: 도르래와 로프를 어깨에 걸치고 사다리에서 헛간에 추념마루로 막 올라서려던 순간 사다리가 미끄러진 거예요.
5: 세상에, 네가 추락하던 그때 엄마는 집에서 널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어쩐 일인지 널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구나. 자칫하면 너 죽을 수도 있었어.
1: 땅으로 추락하는 동안 저는 제가 지옥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되면서 그런 생각들은 다시 잊혀졌죠. 그리고 예전처럼 술을 마시고 학교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수업을 빠지는 등의 일상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3년이나 다녔고 교장 선생님께 불려가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결국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4년 동안 저는 수많은 일자리를 구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밀드레드를 만나 4개월간 사귀었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0: 안 좋은 소식이야, 밀리. 나 오늘 공장에서 잘렸어.
1: 안 돼요. 2주 후에 우리 결혼식인데. 우리 결혼 취소해야 해요?
0: 안 돼. 우리 결혼할 거야. 일단 내 차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돼. 나중에 중고차를 사면 되니까.
1: 우리 아파트 구할 여유는 있어요?
0: 새 직장을 구하지 않으면 없어.
1: 내가 당신 직장 빨리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플로이드.
0: 네가 독실한 사람이어서 좋아, 밀리. 넌 우리 어머니를 닮았어. 하지만 난 교회엔 별로

0: 우린 7월 하순에 결혼했지만 일자리는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잠시 동안 처가에 살다가 이후엔 저희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는데 대공황이 더욱 심해지면서 일자리는 더욱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간간이 버는 적은 수입마저 저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는 데 썼습니다. 그날 밤 역시 월급을 받은 저는 그 돈을 가지고 게임을 했습니다.
1: 너 왜 이렇게 안 풀려? 양말을 좀 돌려봐줘.
2: 모두들 그대로 갖고 있을 건가? 어디 한번 볼까 꼬마?
0: 아무래도 제가 판돈을 다 딸 것 같은데요. 전부 10점짜리 에이스들이에요.
2: 괜찮긴 하네. 하지만 이것 좀 봐라.
3: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요.
2: 카드 한 벌씩마다 그 안에 4명의 킹이 있는 게 믿어지진 않겠지. 미안하다 꼬마.

0: 저는 월급을 모두 날리고 술에 잔뜩 취해 집에 돌아가서는 두 살 난 아들에게도 맥주를 먹이려고 했습니다. 밀드레드와 저는 그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아내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후 죄책감이 짓누르면서 더욱 난폭하게 변했습니다. 결국 밀드레드는 몇 달간 친정으로 가서 처가 어르신들과 함께 살았고 저는 저희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저는 심하게 싸웠고 아버지는 몹시 화가 나셔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1: 네 아버진 너하고 주먹다짐을 할 순 없으시다고 네 누나네 집으로 가시겠대.
0: 아버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전 상관없어요.
1: 플로이드? 성경에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셔. 그건 네 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지 말라는 뜻이야.
0: 아버지가 저한테 먼저 소리치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1: 그건 하나님 말씀이야.
0: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없다는 거 어머니 모르세요? 성경이란 사람들을 소나기 안에 가두기에 인간이 쓴 책이에요. 전부 신화라고요.
1: 난 성경 안에 쓰인 그 모든 이야기를 믿어.
0: 그렇다면 어머니 정말 어리석군요. 저요, 그런 얘기 정말 듣기 싫어요. 제 인생도 지무스럽다고요. 저 이 집 나갈게요. 그리고 안 돌아올 거예요. 전 얼마 되지 않는 제 물건을 챙겨서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두 달쯤 지나 저는 어느 당구장 안에 앉아서 제 자신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넌 여러 일들을 시도해봤다가 다 실패했잖아. 이젠 하나님을 믿기로 시도해보는 건 어때? 하지만 어떻게? 나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않으실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결심했고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0: 술 마셨어요, 플로이드?
1: 아니.
0: 그런데 왜 나를 보자고 한 거예요?
1: 나랑 같이 톨레도에 가줄 수 있어? 거기에 내가 가보고 싶은 교회가 있거든.
0: 당신은 한 번도 교회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곳은 어떻게 알았는데요?
1: 우리 이모님 두 분이 그곳에 사시는데 항상 그 교회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셨거든. 나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라디오에서 들어봤어.
0: 교회 때문에 찾아가기엔 먼 거리인데요.
1: 나도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 여보.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걸 도와준다고 들었어.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거기선 항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
0: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보는 건 어때요?
1: 난 읽을 줄 몰라, 빌리. 단어들 대부분도 잘 모르는데. 제발 부탁인데 나랑 같이 가죠, 어?
0: 거기 도착해선 어디서 지낼 건데요?
1: 그곳에 내 친척이 있잖아.
0: 좋아요. 당신과 같이 갈게요.
2: 1933년 3월, 둘째를 임신 중이던 아내와 저는 톨레도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톨레도에 도착해서 얼마쯤 달리자 차의 후드 아래로부터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0: 차 세워요, 플로이드! 이러다 폭발하겠어요!
1: 가솔린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0: 플로이드, 믿어져요? 우리 지금 소방서 바로 문 앞에 서 있어요.
1: 그리고 지금 여기로 소방관이 오고 있네.
3: 평소엔 저희가 이런 식의 특별 서비스는 해드리지 않지만 오늘은 저희 직원들이 소화기를 들고 바로 나올 겁니다. 후드를 여세요.
2: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소방관이 불을 끄고 간단히 차를 수리해줘서 우린 친척 집까지 무사히 차를 몰고 갔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제 과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지만 저희를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밤에 우린 이모님들이 전에 말씀해 주신 그 교회로 갔습니다.
4: 사람들은
5: 하나님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잃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제단 앞으로 나와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2: 저는 제단 앞으로 나갔고 아내도 함께 나왔습니다. 제단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저의 주님과 구세주가 되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즉시 평화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세상적인 친구들을 몇 명 만났다가 술을 마시는 유혹에 결국 굴복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날 밤 저는 다시 회개했습니다. 주님, 그 술을 마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정말 간절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가 강해져서 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모님이 저한테 성경을 한 권 주셨고 주님 안에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직업이 없었고 대공황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우리 가족은 톨레도 변두리에 있는 친척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날도 읍내까지 걸어가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지친 채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0: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1: 혹시 스튜어트 빌딩이 어딘지 아세요?
2: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선생님은 잘 알아요. 저희 이모님 교회 주일 성경학교 선생님이시죠?
1: 맞습니다. 저도 형제를 알아요, 플로이드. 어서 타요. 제가 태워다 줄게요. 이번 주 기도 모임에서 형제를 봐서 정말 반가웠어요. 요즘 어떠세요? 성경 읽고 계신가요?
2: 네, 요한복음은 다 읽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서 힘들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1: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2: 저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1: 성경에서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2: 정말 위안이 되는 말씀이네요.
1: 형제가 거듭날 때 형제는 단번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건 단지 새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식도 새로워진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거죠.
3: 하루 종일 일자리를 알아본 후 밤에 성경을 읽는 생활이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고무 공장에 지원을 했는데 그곳의 공장장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공장에서의 경력을 보고 저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주기적인 정리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서 3년을 일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딸이 태어났고 우리만의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리해고 기간에 전 해고가 되었고 그 일로 상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4: 당신은 훌륭한 직원이에요. 하지만 직원들은 당신들 종교에 대해서 말하는 걸 싫어해요. 어쨌든 그들도 종교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2: 그들이 불만 사항을 제기했나요?
4: 불만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요. 우린 당신의 근무 능력을 좋아하지만 근무 중에 종교 얘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2: 주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저 길거리로 곧장 나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4: 블로이드, 내일 아침에 일하러 오세요.
2: 몇 년 후, 그는 제가 직원 몇 사람과 성경 공부를 여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해고가 되자 저는 예전처럼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5: 여보, 옆집 아주머니가 당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던데요?
2: 아, 왜? 내가 아주머니께 주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5: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내가 그렇게 매일 저녁마다 집에 들어앉아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남편을 뒀다면 발로 차서 내쫓아버릴 거라고. 누가 집 대문 앞에 일거리를 뚝 떨어뜨려주는 것도 아닌데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야지 원 그러시면서.
2: 밀드레도, 난 내 할 일을 다 했고 나머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거야.
5: 누구세요?
2: 과연 문 앞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놀랍게도 저에게 제조 공장의 일자리를 제안하러 찾아온 누군가가 바로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예비하심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후 덤프트럭을 구입해 사업을 시작한 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은 후 트럭을 팔았죠. 하지만 제가 결코 갚을 수 없었던 한 가지 빚은 바로 저의 죄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빚을 갚아주실 수 있었죠.
6: 플로이드와 밀드레드 부부에겐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들 중 두 명은 목사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딸도 그들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죠. 애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 능력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삶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잃어버린 죄인이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대적한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제 마음과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연 이상원,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현경수, 이현주, 한신정,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 444화 플로이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성경에서 먼저 시작하여 과학의 원리들을 적용하는 창조론,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공룡들의 크기가 진화를 증명하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일부 공룡들의 화석이 뼈를 통하여 볼 때 공룡이 정말 거대한 생물이었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부의 날아다니는 터네로돈과 같은 파충류들도 역시 아주 큰 생물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더 큰 날개는 더 큰 근육을 필요로 하고 결국 그 생물은 땅으로부터 날아오르질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자들도 화석으로의 보존은 이 생물체들이 신속하게 파묻혔음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창조론자들은 이러한 신속한 파묻힘은 단지 창세기 대홍수 동안에만 전 지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방법임을 지적합니다. 창조론자들은 대홍수 이전에 이들 거대한 비행 생물체들이 대기의 밀도가 더 높았을 때에만 공중을 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이론을 세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종종 비웃었지만 암반의 산화, 석탄의 형성과 다른 과정들이 화학에 관한 연구의 결과로 그러한 비웃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밀로피즈가 3피트나 되고 잠자리가 매만한 크기였을 때 대기 중에 산소가 더 많았었음을 진화론자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들의 모델에서 실제로 그러한 상황은 더 높은 대기압을 만들어냈고 진화론자들도 그 상황에서는 더 큰 생물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론으로 시작하고 잘 기초된 과학적인 원리들을 적용시켜서 과거를 설명하는 반면에 창조론자들은 성경으로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그 동일한 과학적 원리들을 적용하여 과거에 관한 자신들의 이론을 만들어 갑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때로는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뜻을 몰라 당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코너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코너에 들어가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 제자훈련, 성경 발견 등의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는 죄인들인 우리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다음 제자훈련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신 속에서 영적으로 양육받고 지도 속에 성장하는 과정 등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발견에서는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많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이용하고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되는 자료들일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림력이며 동력하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템플리라고 하는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학들이 모인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고 고민하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한 청년이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템플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있다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우연의 일치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상조 여섯째 날에 왕은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인 자신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의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첫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들을 창조하신 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힘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이 세상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능력은 사람을 동물의 세계와 구별되게 해주었어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몸과 혼이에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몸과 혼과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과 영을 불어넣어주신 집이나 천막일 뿐이에요. 혼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의 지적 능력과 감정과 의지예요. 영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어요. 몸이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치인 것처럼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치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우 귀중한 보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흙으로 만든 것 또는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집과 일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첫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의 흐름을 넣어주신 다음에 중동지역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동산을 가로질러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흘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담의 동산 집에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끝없이 즐거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반짝이는 시냇물, 노래하는 새, 향기로운 꽃, 부드러운 털을 가진 동물, 과즙이 풍부한 과일, 아삭한 채소들, 달콤한 열매, 미지의 숲, 형형색색의 바위들, 매혹적인 곤충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신기한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탐험하는 것이나 먹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작은 일에 믿음을 얻어야 큰 일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일을 주셨어요. 동산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어요. 가시도 잡초도 해충들도 없었어요. 날씨는 알맞았고 땅은 기름졌는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땅을 적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다른 일을 주셨어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